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여러분 창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바람과 햇살과 공기를 들여주는 그 창부터 떠오르시나요? 혹시 인터넷 검색창부터 떠오르진 않으세요? 무슨 이 우스갯소리냐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분들 많거든요. 바깥 공기 마시려고 여는 창보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이건 뭔가 궁금해서 검색창 혹은 뉴스 모음부터 살피기 바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뭐 알기도 알아야죠. 근데 정말 많기도 많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실어 날라주는 것도 너무 많고 부담스러운데도 계속 찾아오는 소식도 있고 근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쏟아지는데 일부러 나서서 수집까지 하는 거 이건 너무 피로감이잖아요. 자동으로 배달되는 것보단 수동으로 내 의지로 선택작 확인부터 굳이 검색해서 더 보태는 건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노래하는 추억들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하는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주신 사연들 제가 준비해서 다듬어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사랑의 듀엣 종이배, 논두렁 밭두렁의 다락방 두 곡 이어갑니다.

짧은 글, 긴 여운. 속상한 일이 있으면 관계구 보고 다 끊어버리고 싶다. 충동적으로 SNS 계정을 삭제해버린다. 갑자기 연락처를 전부 지워버린다. 지금 혹시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이처럼 갑자기 충동적으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행동을 인간관계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리셋해서 마음을 비우고 가벼워지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점만 있는 방법인 듯한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리셋을 반복하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힘과 자신감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거북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절 리셋. 단절 리셋은 싫은 사람과의 관계를 물리적으로 지워 초기 상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단절 리셋을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과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반복하는 사이에 몇 가지 단점도 쌓여갑니다. 인간관계가 좁아진다. 인간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리셋 자체가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이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리셋이지만 단절 리셋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 리셋에 대해 살펴봅시다. 생각 리셋은 마음이라는 감정의 바탕에 있는 굳은 확신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생각을 리셋하면 인간관계를 끊지 않고도 내 안에 생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고 긍정적으로 변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재하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함께 하셨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호리모토코의 싫어하는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 감정이 좀 들죠. 그럴 리가 없다 싶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선택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물리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얘기. 오히려 그런 건 위험한 방법에 속할 거예요. 누구나 인생 곳곳에서 쉽게 말해 싫은 사람을 만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좀 불편하고 화도 나고, 별것 아닌 말과 행동에도 괜히 더 예민해지고 신경이 쓰이고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 더 큰 문제는 이게 거리를 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한 사람을 피해도 또 그런 또 다른 유형의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같은 감정은 반복되는 거잖아요. 여기만 피하면, 이 사람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어느 조직이나 이런 캐릭터가 있고 이런 캐릭터가 있고 신기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책은 그 반복을 끊기 위해서 왜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받지 않는 것보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다고요. 남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끝이 없지만, 내 마음속 미움의 크기를 줄이는 일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뭐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좋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싫은 감정에 내 마음의 용량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나의 관대함으로 인간관계를 조금씩 바꾸는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도 그 사람하고 좀 많은 일이 있었어 생각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나름 극복을 했던가 생각하니까 뭐 극복이란 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새 어느 순간 어딜 가나 또 이런 사람은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좀 일찍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단절하고 멀어지고 이건 절대 능사가 아니라는 거, 이 책의 포인트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임상아의 나의 옛날 이야기 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4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서울 패밀리 이제는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황금배라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침은 엄청 찌네요. 제가 이거 잘못 봐서 짜네요로 왜 짜지? 라고 했는데 찌네요. 감사합니다. 꾸벅 하셨고요. 그리고 아 맞아, 오늘 아침에 저는 그 밖으로 딱 나왔는데 흐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매미 소리가 아침부터 엄청 나고 일단 열기가 느껴지고 그래서 아 오늘 좀 다르구나 싶긴 했어요. 부산갈매기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은수님 반갑습니다. 이게 제가 해석을 어떤 내용이 해석이 좀 안 되는, 제일 좋아하는 건 아무튼 금요일이 또 왔다, 뭐 그런 금요일이라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부산갈매기님이 사진도 예쁘게 주셨고, 꾸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용섭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영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7824 뒷번호 쓰시는 분, 경민님, 정희님도 오셨고요. 현경님, 현경님 맞아요. 너무 더워서 돌아서면 땀나고 돌아서면 땀나고 오늘은 아침부터 땀난다고. 그리고 8924 뒷번호 쓰시는 분, 이사하느라 한동안 라디오도 못 들었고요. 노출을 너무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한 달 된 것 같다고. 아, 한 달이면 뭐. 그리고 이사하고 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앞뒤로 할 일이 많죠. 이사 전에도 할 일이 많고 이사하고 나서도 할 일이 많고 저는 앞뒤로 다 합해서 한 달 갖고도 안 되던데요. 네. 크지도 않은 살림을 한 석 달은 넉넉 잡고 해야 뭐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척척 보이지. 그전에는 안 되더라고요. 1339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쁜 언니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날씨가 예,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좀 변덕이 심하죠.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현동수님,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도 봄에 심은 수박이 잘 크고 있어서 따다가 지인들도 한 통씩 나눠서 먹네요. 이야 정말 꿀맛이겠는데요. 내가 키운 수박 아닙니까. 대단하세요 진짜. 그리고 한은수님 어서 오시고요. 향기님 오늘도 좋은 음악 듣고 일하러 갑니다. 일부밖에 못 듣지만 고맙습니다 라고. 듣고 이미 이동을 하셨겠네요. 제가 문자 소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6800 쓰시는 분이 짧은 글 긴 여운 듣고 주신 거겠죠. 내가 신경 끄기.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꼭 있습니다. 50대에는 화도 났지만 60대가 되고 보니 비켜가는 게 답이더라고요. 시간이 빨라서 그런 생각할 틈도 없어요. 좋은 것만 생각하니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라고. 그래요. 누가 의도적으로 남에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건 정말 나쁜 거지만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뭐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늘 그런 사람이건 어쩌다 그런 사람이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노래 좀 이어갈까요.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준비했고요. 서바이벌 Eye of the Tiger 두 곡입니다.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 Survivor의 Eye of the Tiger였습니다. 7210 티브는 쓰시는 분이 저도 신청한 것처럼 신나게 들을게요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미님도 와 계시고요. 097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대서인 어젯밤 부산 온천천 뚝길에 외가리 한 마리가 길을 막고 비켜주질 않아서 잠시 지나가던 차량 정지 후에 내려서 외가리와 잠깐 피서 경적을 울려도 전조등을 끄고 다가가도 요지부동. 결국엔 두 손으로 안아서 오 진짜요? 안전한 뚝 숲으로 옮기고 귀가하셨대요. 헉, 사진도 저 빨리 사진 볼래요. 자, 이번에는 유상욱님의 신청곡입니다. 비틀즈의 Let It Be.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프로 오셨습니다. 자, 잠시 폭염경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 여주 동남부 지역, 경남 산청 동남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에 양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들의 안전도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노래하나 추억들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금요일이니까요. 에,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추억 사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아까 외관이 저 사진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 자신도 좀 얼떨떨했던 거 아닐까요? 막 차들 조명 있고 막 사람들이 또 몰려들고 이러니까 그냥 얼음이 된 게 아닌가. 아니면 어찌 보면 너무 대담하게 대적하고 있는 느낌도 들었고요. 어쨌든 잘하셨네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추억사연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정현의 그 누구보다 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4387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우산에 집착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3남매의 막내인 저만 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1년 넘게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땐 이유를 몰라서 왜 언니 오빠 다 두고 나만 이 시골에 떨어져 있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 언니는 몸이 아주 많이 약했고요. 오빠는 예민 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털털 씨인데 말이에요. 제일 어린 저를 오히려 떨어뜨려놔야 했던 부모님 마음도 편하진 않았을 테죠. 그의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읍내 유일한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됐는데, 학원 입구엔 우산을 꽂는 통이 있었고요. 모두 거기에 우산을 꽂고 들어갔어요. 저는 도시에서 엄마가 사주신 아주 예쁜 캔디 우산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는 피아노를 다 치고 나니까 우산이 없는 거예요. 피아노는 딱 두 대, 교습받는 학생이라고 해봤자 대기자까지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결국 선생님은 저희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주셨고,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수레 하나에 장우산을 싣고 오셨어요. 할아버지 댁엔 제가 잃어버린 캔디 우산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어. 손녀 케어가 처음이셨던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저를 비를 덜 맞히고 데려갈까 하는 고민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일을 갈 때 쓰시는 수레에 시커먼 장우산을 하나 가져오신 거였어요. 저더러 우산을 잡고 수레에 그냥 올라타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시커먼 우산도 수레도 너무 싫어서 다른 아이들이 볼까봐 빗속을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까지 미셔야 했던 할아버지가 날쌘 아이를 쫓아오기가 쉬우셨겠어요? 그날 밤 할머니께 혼나고 전화로 엄마한테 또 혼나고, 한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못난 모습인지 그런 걸 알고 싶지도 않았고, 얼른 나도 데려가라 때만 썼던 게 생각나네요. 시간이 흘러서 철이 들수록 오히려 셋 중 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실 때 꺼이꺼이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요. 영화 집으로가 나왔을 때 그렇게 울면서 봤던 생각도 나고요. 비가 오니까 오늘도 그때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두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듣고 싶네요. 패티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심수봉 젊은 태양.

두 곡을 들었습니다. 패티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심수봉의 젊은 태양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노래와 가수들이라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와, 제 생각에도 그때 어렸을 때 그 순간에는 사실 약간 서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언니, 오빠, 엄마, 아빠는 함께 있고 나는 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계시고 그런 집에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도시에 살다가 어느 날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어린 마음에 상처받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언니, 오빠들은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산 시간이 없는데 어쩌다 뵌 것이 다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실 때 각각 그렇게 꺼이꺼이 통곡을 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우산을 잃어버려서요. 좀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막 되나 어떻게 가야 되나 이 고민하셨을 모습이 너무 상상이 가서요. 일단은 어떻게 데리고 와야 비를 덜 맞힐까 고민에 우산이 마땅한 게 뭐가 있나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장우산을 챙겨야겠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데려오려면 그래 자가용을 챙겨야겠다. 그래가지고 수레를 끌고 오신 게 아닌가. 그 마음이 너무 진짜 뭉클하네요.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히게. 왜냐하면 걸으면 발에 비 튀고 하니까 여기다 얼른 실어가지고 내가 밀어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1302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할아버지가 수레를 챙기신 부분에서 울컥해. 이분은 뭉클도 울컥이 울컥. 그러니까요. 울컥하셨다고. 그리고 경민님이 할아버지 센스 만점이라고 하셨는데 어쩜 그 조합을 챙기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보통 뭐 우산까지는 생각하시겠죠. 뭐 둘이 써야 되니까 큰 걸 가져갈까? 하나씩 뭐 가져갈까? 우산 여분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뭐 그런 고민은 하셨을지 몰라도 세상에 이 자가용을 끌고 가실 생각을 네, 대단하십니다. 손녀를 생각하는 마음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 표현하시거나 뭐 아주 뭐 살갑게 해주신 못해도 우리 손녀 비 맞추면 안 되지 이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에 저도 또 한 번 이번에는 울컥으로 가죠. 나영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큰 아이들이 정도 많고 좋아요. 그래서 언니 오빠보다 사연자분이 좀 더 정이 많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게 뭐 과학적인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주위의 어떤 분들을 봐도 확률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정의 선물 우리 4387 쓰시는 분 댁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참여를 해주세요. 3부 끝곡은 6800 쓰시는 분의 신청곡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전해드립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4부 첫 곡으로 이재성의 그 집 앞 함께 하셨습니다. 민키 아빠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어제 친구 이재한이 새로운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20년 만에 자기 집을 갖게 됐습니다. 축하한다고 전해주시고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제 친구를 위해서 많은 응원과 좋은 기운 불어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릴 일이네요. 와, 진짜 한 며칠은 밥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플 것 같아요. 뭘 해도 신나고 자면서도 웃고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예쁘게 꾸미고 정리하고 그러실 일만 남았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청하셨던 노래 저희가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그리고 656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니 뭐랄까 몸에서 힘이 나네요. 모두들 더위 이겨냅시다 하셨고 고웨스트 신청하셨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앞에 나갔는데 다른 분이 또 신청을 하셔가지고 아이고 혹시라도 오늘 못 들었다면 조금 죄송하고 다음에 또 함께 들어요. 자 그리고 김선숙님 아침부터 완전 더워요. 밭에 가서 풀을 뽑는데 우리 봉나미가 없어져서 한참 동안 찾다가 혹시나 해서 옆집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가보라고 했더니 2층 계단에서 엎드려 있더래요. 자기도 더우니까 혼자서 집으로 왔나 봐요. 똑똑한 줄은 알았지만 오늘도 한번 감동받았어요. 똑똑한 봉나미에게 한번 놀라고 그리고 왜 강아지들도 사람하고 똑같으니까요. 저는 요즘 그 대리석 바닥에 쭉 다리 뻗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강아지를 좀 자주 보고 있는데 제 강아지는 아니지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더우니까 그냥 거기 그냥 쭉 엎드려 있는데 그리고 멀뚱멀뚱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2782 뒷번호 쓰시는 분 바람구름님 또 재선님도 와 계시고요. 경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권영준님이 신청하신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준님이 폭염과 외출 시 우산 꼭 챙겨주시라고 그리고 이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김건모의 빨간 우산.

노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9319 쓰시는 분이,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란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주위에 그런 직접 본 경험으로 좀 얘기를 하신 건데,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그 제가 본 바로는 버릇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남겨주셨는데, 그런 거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우리 누구 우쭈쭈쭈쭈 이제 그런 게 좀 있으시니까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더 관대하시고 뭔가 좀 품어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조금 일단 해주시는 게 많다 보니까요. 이게 좀 조절이 안 되고 너무나 선택적으로 이렇게 취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버릇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이 많은 경우가 많기는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자, 이번에는 9319 쓰시는 분의 신청곡 가운데서 이 곡을 준비합니다. 산울림의 산할아버지 전해드려요.

경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 은서님 일찍 오셨는데 예, 제가 못 봤어요. 두 번이나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 오늘 금요일 답죠? 늘 이렇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메모리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메모리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 유진님께서 이런 곡을 듣고 있으면 저도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한때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하셨는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뭔가 무대에 올라가는 부담감이 좀 없는 분들일 것 같아요. 노래도 좀 잘하시고 어쨌든 그 연기 같은 재능이 있는 거죠. 아예 왜 그쪽으로 관심 없다 스스로 느끼기에 뭐가 없는데 무작정 그 꿈을 꾸진 않거든요. 누구나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 거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5607 쓰시는 분은 사진을 주셨는데 우리 손녀가 돌 때 와서 17년 동안 함께 살다가 아이고 사춘기가 심해져가지고 큰딸에게로 갔습니다. 엄마가 필요했나 봐요. 사춘기가 많이 심해서 전화도 함부로 못하겠네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손자분, 아 손자는 아직 옆에 있고, 그래서 손조들 사진이군요 이게. 아이고 17년 동안 키웠으면 그냥 엄마죠 엄마. 근데 우리 그러니까 엄마인 따님에게로 갔지만 지금 사춘기 때문에 그런 건 어디에 있으나 지금은 좀 네, 혼자만의 그 기복도 좀 심하고 그런 때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이 아니라 그건 들으셨고요. 김정태님 신청곡 큰일 날 뻔했네요. 아바의 김미 김미 김미 전해드리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복질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질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이 복 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이혜린, 늘 지금처럼.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군복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기 싫어도 나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나 모두를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복 지을 기회구나 생각하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곤 합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인생엔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복 지을 기회도, 나를 뛰어넘을 기회도 우린 어쩌면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을 짓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픽키어드,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버붐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픽키어드 만나볼게요. 먼저 창작성가 그렇게 오셨네, 이어서 해피체어입니다. 해피 해피 해피.

0: 원소 픽 키워드.
1: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청정주입니다. 청정주는 영주, 성주와 더불어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주문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재액이나 원진의 소멸을 위한 기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주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은 것이고, 영주와 청정주는 정산종사님께서 예전을 편찬하면서 내려주셨습니다. 청정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법신청정 본무에 아득회광 역부여 태화 원기 성일단 사마악취 자소멸. 뜻을 풀이하면요, 청정주는 문자 그대로 마음과 기운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으로, 안으로는 탐진치로 인한 번뇌망상과 원한과 증오와 애착을 끊고, 밖에서 오는 잘못 맺어진 원한과 증오와 그로 인한 일체의 재액을 정화시키고 소멸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소 피키워드, 오늘은 청정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맑은 바람에 달은 밝고.

기차역이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긴 에스컬레이터를 탔다. 중간쯤 내려왔을까? 뒤쪽이 뭔가 요란하다. 이어폰은 꽂고 있던 터라 잘 들리진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에 뒤를 돌아본다. 앗, 커다란 캐리어 가방이 내 쪽으로 굴러떨어지는 중이다. 피할 겨를도 없이 딱딱한 가방은 내 종아리를 강타한다. 아프다. 그래도 가방이 더 굴러떨어지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다른 성한발을 이용해 가방을 잡는다. 뒤이어 에스컬레이터 시작점에서 가방 주인이 후다닥 뛰어내려온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에스컬레이터엔 나밖에 없었다. 갑자기 흉기가 된 본인의 가방에 주인은 얼마나 놀랐을까. 아프긴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뛰어온 가방 주인은 내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말을 쏟아낸다. 아, 제가 뒤에서 계속 가방 굴러떨어진다고 소리 질렀는데 이어폰 끼고 계셔서 못 들으셨죠? 다짜고짜 무슨 말인가 귀를 의심했다. 가방에 맞은 것이 이어폰을 끼고 있던 내 잘못이란 말인가. 가방을 간수하지 못한 사고를 일으킨 본인 잘못이 아니고? 그 말엔 네,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못 들었네요 라고 대꾸해야 하나, 먼저 죄송하다고 말해야지 왜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리나 당황스럽다. 요란해진 마음은 일단 멈춘다. 큰 숨을 들이쉬고 나니 지금 당황해서 말을 이렇게 하겠지, 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닐 거야 생각한다. 상대의 당황을 이해하고 적당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기차에 올라타 생각한다. 가방 주인의 첫 마디, 소리를 질렀는데 이어폰 끼고 계셔서 못 들으셨죠? 다 떠오른다. 자기 잘못을 내 잘못으로 돌리는 것 같아 요란했다. 헌데 마음이 온전하고 보니 그 사람 말이 사실이긴 하다. 이어폰을 끼고 있지 않았다면 가방을 피할 수 있었다. 아깐 분명 그 사건에 내 잘못은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니 내 잘못도 있다. 그 사람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내 잘못은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었다. 그가 당황해서 그랬다고 치부했지만 실상 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그 사람은 사실을 말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잘못을 나에게 돌릴 때가 참으로 평안하나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비춰보아서 지금 나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어느 생에서인가 잘못이 있었구나 하고 돌려버리라고 말씀하셨다. 부끄럽지만 이 법문을 읽으며 나도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다. 스승님 말씀 따라 잘못은 나에게 돌려야지 했다. 현실은 어떤가? 상대의 잘못과 내 잘못이 부딪힐 땐 내 잘못을 알아차리기조차 어렵다. 내 잘못이었다고 바로 수긍하긴 더 어렵다. 아까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진심으로 아,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소리치는 것을 못 들었네요. 저 때문에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황홀하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문득 부끄럽다. 지지리도 부족한 공부인의 꿈만 거창한 바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라도 크게 나아가자. 잘못은 나에게 돌릴 때 참으로 평안하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이혜성 교무님의 글 그 사람의 잘못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버붐의 향기 만나봅니다. 레드벨벳입니다. Feel My Rhythm.

0: 가늠의 소리.
1: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92장과 128장 만나볼게요.

먼저 만나볼 성가 92장의 제목은 거룩하신 법신불 사연이시여입니다. 부제는 아침기도의 노래인데요. 가사를 함께 살펴볼까요? 거룩하신 법신불 사연이시여, 은혜 속에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 맑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부처님 길 닦게 하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연이시여, 은혜 속에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고마운 마음, 고운 말씨로 2년마다 화한 꽃이 피게 하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연이시여, 은혜 속에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좋은 세상 이루기 위해 모두 함께 보람찬 일 하게 하소서. 먼저 법신불 사연은 일원상 진리의 본차와 현상을 합칭한 말입니다. 이 가운데 법신불은 일원상 진리의 본체론적 파악인 절대의 체성에 중점을 둔 근원성 내지 대체상을 의미한 것이라면, 사안은 그 일원상 진리의 현상론적 파악인 묘위의 작용에 역점을 둔 현현작용 내지 구체상을 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신불 사안은 원불교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신앙 대상의 호칭이자 일원상 신앙의 구체적 내용 또한 법신불 사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불교 신앙인 수행인들은 법종소리, 경종소리로 눈을 뜨고 아침 심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침 기도의 노래는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거룩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가입니다. 하루하루가 거룩한 법신불의 은혜 속에서 시작되고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 되는 일들이 사은의 은혜 아님이 없기를 서원하면서 그 가득한 은혜 속에서 나를 비롯으로 또 다른 은혜가 생겨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할 성가인데요.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부처가 되는 길을 걸을 수 있길 서원하고 서로에게 건네는 마음과 말들이 고운 마음과 고운 말씨가 되기를,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은혜와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보면 좋겠죠. 그게 바로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보람이 될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처처벌상 사사불공이 저절로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인들이 맞이하는 모든 아침이 거룩한 순간들이 되고 은혜로운 세상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성가 92장 거룩하신 법신불 사연이시여, 아침 기도의 노래 듣고 옵니다.

성가 92장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아침 기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성가는 128장인데요. 이 곡은 심고가로 제목은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입니다. 가사를 살펴볼게요.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먼저 서원이란 불보살이 원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기를 맹세하는 것. 어떤 원을 바라여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까지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전무 출신하기를 법신불전에 올리는 맹세를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원은 본질적으로 나를 떠나 공을 위하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발언 규모에 따라 개인, 가정, 국가, 세계에 대한 서원으로 구분할 수 있죠. 개인적인 서원이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일신의 안락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가정적 서원이란 아직도 자기의 가정에 국한된 마음으로 내 권속, 내 식구만의 안락에 관심 가진 단계고요. 국가적 서원이란 내 나라, 내 민족에게까지 마음이 미쳐지는 것을 말하고, 세계적 서원이란 민족과 국가의 개한이 없이 시방일가, 사생일신이 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이 곡의 부제가 심고가인 만큼 심고의 뜻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음속으로 사은전에 기원하는 것이 바로 심고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침의 시간에 그날의 계획, 한 일을 부모님께 구하듯이 사은전에 구하는 조석심고, 특별한 원을 세우고 수시로 올리는 심고, 의식의 순서에 따라 올리는 심고 등이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심고를 올리는데요. 원불교에서는 사은으로서 신앙의 근원을 삼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감사를 올리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죄를 올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결정될 심고와 또는 설명기도를 올리며, 난경을 당할 때에는 순경될 심고와 또는 설명기도를 올리고, 순경을 당할 때에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또는 설명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고를 올릴 땐 유념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적과 타력을 겸해하고요. 자신을 위해서만 빌지 말고 세상과 도반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심고해야 합니다. 또 세상과 도반, 모든 사람들의 고락을 나의 고락으로 생각하고 심고해야 윤기가 바로 닿고 맥맥이 생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고는 서원의 위반이 되면 사은의 위록으로서 죄벌이 있으므로 거짓 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서원과 심고의 뜻을 살펴보면 아마 성가 128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내 서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리게 되는 심고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성가 128장을 만나볼까요?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심고가 듣고 옵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영광 국제마음 훈련원에서 청년 마음치유 명상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께 할 텐데요. 굴림대 명상, 웃음 명상, 편백숙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청년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는데요.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따뜻한 에너지를 얻어갈 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1회 원불교 사축이제 쇼폰영상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법인정신과 나의 삶, 구인선진, 대종경 서품 13장에서 15장까지 정성과 기도로 밝힌 하루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총 15초 이상 100초 이내로 순수 창작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한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교화교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청소년 법회와 훈련 프로그램, 가족교화 프로그램, 교화용품 만들기, 창작성과와 영상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하고요.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화훈련부 청소년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바다와 숲, 계곡이 만나는 청정초식처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원불교 우인훈련원에서 원불교 템플스테이를 진행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쉼이 필요한 순간 우인훈련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몸빛 명상과 워킹 명상, 증문 즉설과 바다숲 산책 등 다양한 힐링 명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인훈련원 인별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우인훈련원으로 직접 전화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투어스의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을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우로의 덕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세상의 성인의 덕을 범부들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날이 감은 뒤에야 비의 고마움을 사람들이 다 같이 알게 되고 성인이 떠난 뒤에야 그 법의 은덕을 세상이 고루 깨닫게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한 사람이 너무나 덤덤하게 자신의 실패담을 얘기해요. 분위기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실패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어서 그런지 또 다른 시선으로 인터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욕심을 빠르게 판단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욕심에 가려져 잃어버린 것도 샘할 줄 알았고요. 실패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실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낙담과 핑계가 아닌 깊은 반성에 있다는 걸 배우고 가셨으면 합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시간, 기분 좋은 12시, 박종민 로이킴의 봄이 와도로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24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너무나 깔끔한 실패담 인터뷰에 처음에는 다시 성공했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영상을 끝까지 보고 그런 생각도 다 편견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실패를 통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빠지기 쉬운 낙담과 핑계가 아닌 완전한 회복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태연의 꿈, 투아트의 출발.

태연의 꿈 투어트의 출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참여 방법 좀 안내해드릴게요. 문자나 카카오톡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한글로 원음방송 치고 들어오셔서 기분 좋은 12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 보내주실 때는요.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기분 좋은 12시 앞으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이어서 띄워드릴게요. 포이트리의 흐린 뒤 맑음, 사라플라이의 괜찮아 힘내.

0: 넌 할 수 있어.
1: 포이트리의 흐린 뒤 맑음, 사라플라이의 괜찮아 힘내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여름철이라 그런지 갑자기 소나기도 내리고 덥고 습하고 날씨도 우중충하죠. 그래서 그런지 비가 올까 말까 불안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기온차에 머리가 찌끈거리거나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만약 요즘 이런 기분을 느끼셨다면 바로 날씨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피할 수 없는 이 날씨 스트레스. 매일 이렇게 바꾸면 살 수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 스트레스도 우리 몸을 깨우는 좋은 약,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방법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요. 첫째, 날씨 맞춤형 플랜 B를 짜기. 날씨 때문에 휴가나 약속이 틀어질까봐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비가 오면 실내 미술관에 가야지 하는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둘째는요, 가방 속에 작은 센스 챙기기.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를 위한 소형 우산이나 갑작스러운 찬바람을 막아줄 얇은 겉옷 하나쯤 가방에 쑥 넣어두면 불안감이 사라지겠죠. 셋째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날씨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뻔한 말 같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이 말처럼 생각을 조금만 편하게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작은 준비 몇 가지로 변덕스러운 날씨마저 즐길 줄 아는 여름날이 되길 바라며 1부 끝곡으로 투빅의 여름이잖아요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0720의 우산 같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지면서 지방 곳곳에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죠. 바로 초파리, 모기, 개미 같은 여름철 해충들인데요. 날이 더워질수록 이 녀석들 활동도 아주 활발해집니다. 그렇다고 매번 독한 화학 살충제를 뿌리자니 아이나 반려동물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망설여지셨을 텐데요. 이럴 때 계피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계피 속에 신남알덴하이드라는 성분이 사람에겐 달콤하지만 벌레들에겐 기겁할 만한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망사 주머니에 계피 스틱을 담아 창틀이나 싱크대 주변에 걸어두시면 천연 방어막이 될 수 있대요. 다만 고양이를 키우는 집은 계피 성분에 예민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벌레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계피향보다 깨끗하고 뽀송한 환경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퇴근하시면 배수구 청소부터 한판 시원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래 두곡 띄워드립니다. 콜라의 모기야, 쎄쎄쎄 떠날 거야.

콜라의 모기야 쎄쎄쎄 떠날 거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려요. 유승우의 헬로우 하림의 트레이닝 데이.

유승호의 헬로우 하림의 트레이닝 데이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함에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두려워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비비의 밤양갱.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롖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ack to the 2020. 뽕디스파리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2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 드릴게요.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죠. 이번 주는 2009년 11월 넷째 주 순위를 찾아봤는데요. 아이돌의 시대이기도 하면서 여성 솔로 가수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발라드, 댄스, 힙합 두루두루 사랑받았던 그 시절의 차트 함께 살펴볼까요? 2009년 11월 넷째 주 20위입니다. 태희와 감면이 함께한 너에게 약속하는 7가지가 차지했네요. 만남, 사랑, 이별을 주제로 매달 최고의 가수들이 신곡을 발표하는 프로젝트의 두 번째 곡이었어요. 감성적인 울림이 있는 태희와 당시 한류스타로 바빴던 베이비복스의 감면. 둘의 만남만으로도 기대가 컸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바치는 세레나데, 태희와 감미연이 함께한 너에게 약속한 7가지가 20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 곡은 소녀시대의 초콜릿 러브가 차지했네요. 이 곡은 휴대폰 CM송으로 공개가 됐어요. 레트로 팝 장르로 기존의 걸그룹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녀시대만의 조금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콜릿 러브가 19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8위 곡은 아이비의 터치미가 차지했네요. 3년 만에 컴백 앨범 타이틀이었죠. 싸이와 언타이틀 유건영의 참여로 발매 전부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심플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터치미가 18위였네요. 백투더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9위를 차지한 소녀시대의 초콜릿 러브.

19위를 차지했던 소녀시대의 초콜릿 러브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09년 11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17위는요 이번에도 역시 아이비의 눈물의 안녕이 차지했네요. 성공개 곡이었어요. 이 곡의 반응으로 많은 팬들이 아이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짐작할 수 있었더랬죠. 춤추는 아이비만 알았다면 가창력 또한 갖춘 가수라는 걸 이 곡으로 다시금 증명한 셈이었어요. 아이비의 눈물의 안녕이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요. 태양의 두 번째 디지털 싱글 웨딩드레스가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면서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모습과 노력이 참 멋진 아티스트예요. 애절한 보이스와 어우러져 결국 이별이라는 애달픈 심정이 잘 전해진 곡 태양의 웨딩드레스가 16위였고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SS501의 Love Like This가 차지했네요. 선스타의 S, 싱어의 S, 거기에 501, 다섯 명의 하나됨을 뜻한다고 하죠. 당시에 SS501인지 SS501인지로 세대를 구분하곤 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SS501의 Love Like This가 15위였고요. 백투더 9020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6위를 차지한 태양의 웨딩드레스.

태양의 웨딩드레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2009년 11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4위입니다. 아이유의 마시멜로우가 차지했네요.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로 지금까지도 공연에서는 마시멜로우 탈을 쓰고 무대가 꾸며지고 있다고 하죠. 밝고 깜찍하고 풋풋한 20대의 감수성을 여감없이 보여준 아이유의 마시멜로우가 14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3위는 리쌍의 여섯 번째 앨범의 타이틀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가 차지했네요. 이때 앨범에 담긴 곡이 무려 16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약간 취약했던 힙합 장르에서 대중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건 리쌍의 공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감미로운 멜로디, 빼곡하게 써 내려가는 듯 읊은 랩. 지금까지도 완성도 높은 앨범으로 꼽히고 있죠. 리쌍의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가 13위였고요. 이어지는 12위 곡은 유키스의 만만하니가 차지했습니다. 유키스는 2008년에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이에요. 다국적 보이그룹을 지향하고 있어서 홍콩, 미국 같은 다양한 국적의 멤버와 함께 전 세계로 뻗어가자는 뜻으로 그룹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하! 귀에 꽂히는 가사로 지금까지도 따라 부를 수 있는 유키스의 만만하니가 12위에 있었네요. 노래 한 곡 듣고 11위 곡 만나볼게요. 14위를 차지했던 아이유의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0: 아이유의 마시멜로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2009년 11월 넷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1위 곡은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가 차지했네요. 핫빛 그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당시에 리더 박재범이 탈퇴를 하고 발표한 첫 정규 앨범의 수록곡이었어요. 오토튠이라고 하나요?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곡 기다리다 지친다가 2009년 11월 넷째 주 11위였습니다. 11위를 차지했던 2PM의 기다리다 지친다 띄워드릴게요.
1: 기다리다 지친다 You know?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경북 포항, 경주 중북부, 경주 남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야외 활동 및 외출 자제, 시원한 장소 휴식 등 폭염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 마무리 걸어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 나인뮤지스의 다쳐 티아라의 왜 이러니 띄워드립니다.
1: 아직도 나 그대를 잊지 못해 I'll never forget.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 나인뮤지스의 다쳐, 티아라의 왜 이러니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맡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 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잔나비의 그대 떠난 날 비가 오는가, 이무진의 너의 뒤에서.

잔나비의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이무진의 너의 뒤에서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요즘 날씨 참 밀당을 잘하죠. 여러분의 문자 사연을 보다 보면 여기는 비가 쏟아져요 하는 분도 계시고, 여기는 구름만 끼고 해는 쨍쨍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계시든 변덕스러운 장마철 날씨 때문에 옷차림 정하기도 우산을 챙기기도 참 애매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운치 있게, 또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다행이다 싶게 오늘만큼은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넓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차피 몇 시간 뒤면 우리 모두 기다리던 반가운 주말이 시작이 되잖아요. 주말 동안 내리는 비는 피로를 씻어내주고 잠깐 드는 햇볕은 지친 기분을 말려줄 거라 믿어봅니다. 남은 오후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동안 에너지 듬뿍 충전하셔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훨씬 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 기분 좋은 12시 끝곡은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Big man, there goes Mac the Knife.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권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금복무.

0: 핵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우리 엄마가 더 이상 늙지 않고 지금 모습 그대로 내 옆에 오래오래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의 유행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말이 괜히 쑥스러우니까 요즘 아이들만의 언어로 진심을 건네는 거겠죠. 생각해보면은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의 시간만큼은 조금만 천천히 흘러갔으면 싶고 내 아이의 가장 어여쁜 한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을 가만히 멈춰두고 영원히 품고 싶다는 생각 말이죠. 그만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이 순간이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근사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도록 꺼내보고 싶은 따뜻하고 기분 좋은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수연 트롯.

0: 안녕 들어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예, 이 다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돌아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주말은 날도 더우니까 참말로 거시기는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푹 거시기 하더라고요. 예, 오늘은 요즘 보기 드문 거시기한 동네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빌라들이 모여있는 어느 동네 입구에 이 높은 계단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모차, 장바구니 요런 카트 끌고 다니는 주민들이 아주 거시기했다는 거지. 예, 그런데 지나가는 길은 그 계단이 제일 빠르고 거시기였는데 매일 저 멀리 돌아서 거시기하고 그랬단 말이오. 그러다가 몇몇 주민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상회를 거시기 오고 계단 안쪽에 경사로 하나 놓자고 소액 모금을 시작했는데 아 글쎄 일주일 만에 공사비가 뚝딱 모여버린 거요. 사실 그 경사로가 필요 없는 세대도 꽤 많았는데 말이요. 예, 모두 다 예, 우리가 십시일반해가지고 우리 저 애들 편하게 또 어르신들 편하게 합시다. 그런 것이지. 누군가의 맡긴 길을 다 같이 띄워주는 마음. 그게 진짜 거시기역에 잘 사는 동네 모습이다. 이 말이요.
1: 이수진의 뜨는 해 박예준입니다. 우리가 남인가.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구시아 현모양처 돌려. 자, 비가 와도 짜증, 더워도 짜증, 오늘 너무 더워요, 주책합니다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신복순 씨도 오늘도 반가워요. 한주도 감사합니다. 구벙 매일 찝는 거이지만 오늘도 행복한 방송 함께합니다. 이수함 씨도 조녀가요 세상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빛이 쨍 내린 때째입니다. 안양천 시원합니다 하셨네요.

현모양처였습니다. 독산동 한양님 어서오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 다 갔겠죠. 고창 여행을 갔다 왔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네요 하셨고요. 부산 멋쟁이님께서 부산 오늘도 화창한 가운데 찐동더위의 날씨라고요. 잠지면이야 대경식씨 활기찬 오후 시간 함께하는 좋은 해가 가장 좋아 좋아하셨습니다. 태연 그때로

그대로 태연의 노래였습니다. 창원의 변재인 씨가 네, 네 좋은 해가 세상은 나른하고 시간 행복 비타민이다고요. 감사합니다. 김혜성 씨 한 주의 끝자락 금요일 오후 좋은 해가 세상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구의 이영국 씨도 매일 오는 손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골든 미스 장해줍니다.

골드미스였습니다. 이준호 씨 좋아요 천안입니다 하셨고요. 혜성사랑 공카에서 네 정노래 자랑 하고 있어요. 그래 별 불렀는데 네 좋은 점수 받으셨나요? 세미님 대형마트에 장보러 왔는데 시원하니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준옥 씨도 묻어나시 수고 많다고요. 어제 대학병원 검사가 하루 종일 검사받고 나니까 날씨도 덥고 너무 지치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게 사랑인가 봐 손동재입니다.

네, 이런 게 사랑인가 봐 였습니다. 혜경 씨가요, 창가에 햇살이 살짝 비추고 새들의 지저귐 소리 그리고 아침을 열었는데 축축한 거리와 숲의 환한 햇살이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해주는 신고운 여름날입니다. 자, 아름다운 말씀 그리고 마음은 부자, 흥겨운 음악으로 입간 예쁜 미소, 행복하고 더위로 나른한 오후 피로를 확 날리게 해주는 프로그램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건강하시고 덕분에 한 주간 행복한 치유의 시간이었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덥네요. 물을 많이들 드시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 챙기세요 라고 주셨습니다. 이수진 가수의 뜨는 애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별 듣고 싶어요. 네. 어제 그제 별이 나갔었는데. 네. 일산 수산나님이 맞아요, 맞아. 불타는 금요일 내일은 좀 쉬고 싶네요. 별난 날씨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송영아 씨, 달리다 보니 벌써 금요일이네요. 조은영의 가요세상 항상 사랑하고 목욕하다 걸는 사연 보냈다. 주말 잘 쉬세요 하셨네요. 우연입니다. 줄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왠지 노래가 상쾌하게 전해 드리는데 오늘 조금 차분해졌죠. 네, 조금 차분해지고 3부에서는 좀 빠르게 달려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리듬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계속 달리면 지치고 말이죠. 너무 또 여유 있으면은 이 행동이 좀 느려집니다. 네.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할 일을 시간별로 빽빽하게 적어두거나 이것만큼은 완벽하게 끝내야지 하고 다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그 일 자체보다 완벽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하는 내 마음속의 불안감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노력해도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이 있다면 말이죠. 그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오후 혹시 끝없는 밀려드는 계획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조금은 느슨하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강유진의 춤추는 광대, 정연호입니다. 기죽지 마라.

가사로 만든 이야기 배트김의 가시나무새.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신만의 숲을 하나 품고 살아간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상처가 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혼자 견뎌야만 했던 외로움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때로 아름다운 꽃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나무 숲이 되기도 한다. 가장 힘든 것은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다. 가시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 자라난 것은 아니다. 상처 입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지키다 보니 생겨난 마음의 울타리일 뿐이다. 세상에는 아픔 없이 자란 사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미움으로 남기고 어떤 사람은 이해와 따뜻함으로 바꾸며 살아갈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시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작은 꽃 한 송이를 피우는 것이다. 용서라는 꽃, 배려라는 꽃, 감사라는 꽃. 그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 메마른 숲에도 새들이 다시 날아온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메마른 가지의 색색을 띄우고 진심어린 미소 하나가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 돌이켜보면 가장 먼저 안아줘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었다. 상처받고 지쳐있던 내 안의 나였다.

이현수 씨가 오늘은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가면서 듣고 있다고요. 그리고 양경임 씨가 친정엄마 간호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밝은 에너지의 소유자인 제가 참으로 더디게 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답답함이 가득한 저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는 조은영의 가요세상에 살짝살짝 하소연해 봅니다. 오광혁의 신곡 Only You, 한 여자를 향한 지독한 사랑, 그 마음은 여전히 너에게 있는 마음이 남자의 순정이나 봅니다. 오광혁의 남자의 순정 너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MR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반주음악만 있네요. 제가 불러드려야 되나요? 대전의 김윤혜 씨가 오늘 또 힘내봅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항용우의 당신 편쭉 주셨고요. 고희성의 포기한 사랑 주신 분 솔스비 이성락 씨. 예. 그리고 혜성사랑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서울의 방 들꽃이 늘 좋은 방송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습하지만 오늘은 그나마 햇빛이 보이네요. 폭염에 몸과 마음 다 지친 날 함께하고 있다고요. 장마도 이제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습하고 덥고 힘든 날들의 연속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다네님이 대프리카 날씨 대단합니다. 그래도 조은영의 가요제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눈. 동대문 이지영 씨. 네.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하셨는데 그리고 평강공주님 제법 따뜻한 대구입니다. 이선희의 섬집하기, 나훈아의 동강, 이미자의 윤진사댁 며느리, 이미숙의 잊혀진 여인 신청하고 가요세상 쭉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합니다. 황용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사브리나님이 출첵합니다. 요즘 팬카페에서는 전국노래자랑 이벤트가 한창 중이라고요. 울산의 재경숙 씨가 오늘도 너무너무 덥습니다. 영원한 벗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가 환주의 끝자락 이번 한 주도 수고하세요 충성하셨고요. 성현동의 김용근 씨가 옆동에 사는 딸네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신청해 봅니다. 오락산 사랑의 미로, 세월 열차, 해모, 애모, 애모, 서풍 같은 인생, 그리고 나, 그대 그리고 나 주셨는데 일단 서풍 같은 인생 2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늘 라디오와 함께하는 분들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재경 씨가 최고의 명 DJ님 아름답고도 귀한 에세이의 감동을 아름답고 슬픈 스토리가 있는 가시나무새 노래 마음이 차분하게 감상해 봅니다. 멋진 에세이입니다. 노래로 만든 가시나무 새에 얽힌 사연을 노래로 불러드렸고 저는 에세이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진혜성 씨를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섭외를 해볼게요. 진혜성 씨가 올수 있을런지 저희가 목요 라이브 카페에 한번 초대를 해볼게요. 네.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추가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잠시 후에 돌아온다는 말씀드립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이라 함은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요,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연한 경로를 이름인바, 화신불 가운데에는 진리 그대로 화현한 정화신불이 있고, 또는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으니, 정화신불은 곧 재불 재성을 이름이요, 편화신불은 일체 중생을 이름인바, 비록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만은 다같이 갈마있으므로 편화신불이라 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곧 내가 정화신불이요, 삿되고 어두울 때에는 편화신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자, 금요일에 신나게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또 한번 즐겨보시겠습니까? 네, 출발을 시원하게 해볼까요? 금요일 함께하는 가요 가요 달려 가요. 박구윤 분위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뿐이고 였습니다. 자, 이어지고 있는 노래 서디오 널리도. 자, 여러분들 신청곡 받겠습니다. 샵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박상철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자, 딥디가 북한산인님 저도 신청곡 합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빠른 노래들, 달리는 노래들 준비해드리겠습니다요. 지금 이 시간에 전해드릴 노래들은 빠르게 신난 노래들 주세요. 고창에서 왔어요도 주시고 뭐 여러 곡 주셨는데 빠른 노래들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라디오 신청하신 분, 고창에서 왔어요 신청하신 분, 내가 바보야 칠갑산 정든님 신청하신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빈의 노래 건드리에 만드레 신청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자, 아파트 이 노래 요 노래요 라고 주신 분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서른대 삼바의 여인 듣고 싶다고 주신 분 김영철 씨 듣고 계시나요? 서산의 유상욱 씨는 남인열 채식의 빠늘 천년지기 검정고무신 쭉 주셨습니다. 딸부자 농부의 아들님께서 아따 졸음 와서 꼬집고 눈을 누리면서 댕기는 중인데 잠이 36개 도망가버렸어요. 시내버스 운행 중인데 시내버스 운행 중에 예, 주무시면 안 되죠. 네, 눈 크게 뜨고 함께 즐기세요. 서른도 쌈바 여인.

자, 데프리카는 아주아주 덥습니다. 더워요, 윤정도씨. 그리고 말리동이 박남규씨, 지지거벗고 박진도씨의 노래 듣고 싶어요. 대구의 노래는 고릴라님, 박현별의 시야방 시야방. 서울 도선역의 박병노씨, 난리가 났어 박현희님 노래 듣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노래 주고 계시는데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장윤정의 짠짜라 주신 분 듣고 계시죠?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롤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자, 금요일에 만나는 전화가요통신. 오늘은 대구광역시로 갑니다. 박시연 가수 전화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대구 덥지요?
4: 네, 덥습니다. 역시 뭐 대프리카 다운데요. 네네네. 그래도 뭐 다른 지역도 더운 건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 그러니까요. 지금 남부 지역이 더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울산도 조금 밑에 가도 그렇고 뭐 광주 지역도 그렇고 부산 지역도 그렇고요.
4: 네네.
3: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 그러게요. 장마인데 비는 안 오고 네, 덥기만 덥고 그러네요.
3: 서울은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아유 날씨가 말이죠. 이제 습기가 더 있어서 아주 후덥지근해요.
4: 그렇죠. 네. 네, 습하면 더 힘들죠.
3: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네. 대구는 좀 시원하게 좀 가볼 만한 데가 있나요? 주말을
4: 대구,
3: 이용해서.
4: 뭐 한낮에는 사실 뭐 네. 움직이기가 좀 그런데 시원하게 좀 즐기기에는 이월드라고 우리 83타워 전망대하고 이제 놀이기구가 있는데 여기 전망대 참 야경이 참 좋아요.
3: 아, 그렇군요.
4: 네네. 거기도 그, 좋은 것 같고. 네.
3: 그리고 이제 금호강 있는 쪽도 뭐 가볼 만한 데가 있나요?
4: 금호강 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3: 아, 뜨거워서 그 좀 그럴 것 같고.
4: 네.
3: 또 대구는 가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4: 뭐 명소는 굉장히 많은데 뭐 서문시장도 있고 뭐 수성못도 있고.
3: 네네. 수성못으로 또 많이 가시는 것 같더군요.
4: 네. 산책로도 괜찮고 또 카페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또 데이트 장소로도 좋고 거기도 역시 야경이 굉장히 좋아요.
3: 더운 날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4: 그러니까.
3: 그냥 시원한 곳에 가서 잔잔하시는 여유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4: 네 맞습니다. 네,
3: 박시연 씨는 요즘에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4: 활동 이제 제 뭐 여름에는 사실 가수들은 약간 비수기긴 한데
3: 네네.
4: 그래도 이제 바닷가 쪽에 행사가 드문드문 있어가지고
3: 네.
4: 또 공연도 다니고 또 뭐 라디오 방송 또 전국적으로 또 방송도 다니고 또 제 개인 방송도 하고
3: 요즘에는
4: 보내고 있습니다.
3: 개인적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4: 네 맞아요.
3: 네, 이제 본인들이 또 그 충실하게
4: 네.
3: 그 부분들이 한계가 좀 있긴 있지만 또 나름대로 네네. 열심히 또 하고 계시더군요.
4: 네. 네.
3: 그런데 이제 그 대구 지역에서 행사들이 좀 많이 있나요?
4: 대구보다도 지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포항 쪽, 영덕 쪽 이쪽으로 바닷가
3: 그렇죠.
4: 근처로 네네.
3: 경상북도 전체가 또 포항 있지 좀 올라가면 이제 뭐 울진까지 가잖아요.
4: 그럼요. 네.
3: 울진 뭐 영덕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네.
4: 네네.
3: 그리고 그 대구에서 이제 또 가까운 데가 안동 쪽도 있고요.
4: 안동도 있고 뭐 청도도 있고.
3: 네.
4: 네.
3: 그 여행 삼아서 근데 가볼 만한 관광지에서 또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4: 대부분이 왜 네, 그렇죠. 관광지 쪽에 네. 행사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3: 근데 의외로 대구의 네. 노래가 없어요. 예전에 네, 그 뭔가 대구를 상징하는 물론 뭐 저기 저 그 산에 저 팔공산 내 관의 네. 노래도 그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노래만 있지.
4: 네네.
3: 뭔가 대구를 상징하는 노래들이 다른 부산은 엄청 많잖아요. 용두산의 엘레지 뭐 해서 쭉 그런 노래가 많은데.
4: 대구는 이제 비 내리는 고모령.
3: 네, 고모령. 네, 비 내리는 네, 고모령.
4: 고모령. 네, 고모령 있고. 네.
3: 비 내리는 고모령. 네. 네. 남일애 씨도 대구 분이신데 대구 노래는 네. 안 부르셨던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3: 대구 노래 이제 한 곡도 부르시지 않을까 박시연 씨도.
4: 네. 저도 생각은 네 생각은 있습니다.
3: 네네. 아, 그렇군요.
4: 네. 네.
3: 대구 출신들이 그 아 요즘에 사랑이 비가 내려요 그
4: 백은성 선생님.
3: 예예 예. 네네. 어 그분도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4: 맞아요. 네. 네.
3: 자, 이번 주말은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박시연 씨는?
4: 이번 주말은 쉬고요.
3: 네네네.
4: 이번 주 주말에, 맞아요. 그, 포항에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3: 그러니까.
4: 네네. 아,
3: 행사가 이제 그 많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다들 힘들어서.
4: 네.
3: 그렇습니다. 자, 그 안개비라고 하는 노래가 22년도에 발매가 됐었죠.
4: 네네, 네. 맞습니다.
3: 그 뒤에 또 많은 노래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노래가 안개비죠?
4: 네, 안개비로, 안개비 그리고 사랑할래요라는 곡도 이제 가끔 네. 부르고 있고, 예, 네, 두 곡 밀고 있습니다.
3: 오늘 이제 저희가 전해드릴 노래는 안개비를 전해드릴까요?
4: 네네.
3: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4: 네네. 전화 이렇게 연결해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름 건강하게, 여름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대구의 노래는 네. 고릴라님께서, 김수찬의 대구 아가씨도 있죠? 아, 그렇죠. 대구 아가씨 있네. 네. 자, 가겠습니다. 박시연의 안개비입니다.

네, 대구에 그 대구 아가씨 군에 가기 전에 불렀다가 이제 군 제대하고 이제 다른 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네, 대구 아가씨 불렀죠. 김수찬 씨. 네, 기억납니다. 유란희 씨, 임명열 씨 부부 오늘도 열심히 밖에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여기 공원에서, 예, 더운 날씨인데 일하고 계시군요. 조금 전에 37.8도 찍었슈. 음이 농내 녹아. 박지연의 녹아버려요 신청해요 라고. 근데 대구인데 왜 충청도 말이 나올까요? 자, 그리고 오빠 안녕하세요. 여기 공원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엽의 검정고무신 신청하신 분, 베이로의 99.9 신청하신 분 지금 전해드립니다.

자,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부탁드립니다. 라고 새싹님.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이거 꽤 오늘 마지막 신청곡일 것 같은데요.

찌개를 끓일 때 말이죠. 다 끓였을 때보다 불을 끄고 한 김 식으면서 뜸이 들 때 재료마다 국물 맛이 쏙 배어들어서 맛이 훨씬 깊고 진해집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바쁘게 뛰어다닐 때는 그저 정신없기만 하다가 오후가 지나고 여유가 생기고 나서야 오늘 하루가 이랬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말이죠. 이번 주말은 느긋하게 쉬면서 진정한 주말 맛을 느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동덕입니다. 옳다구나.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어린 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우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사랑해 이 한마디 어려워 주지 못해.
4: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전북 김제, 전주, 남원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도 하나니 그대들은 모든 경계를 당하여 나팔을 부을 때에 항상 좋은 곡조로 천만 사람이 다 화하게 하며 자기 일이나 공중의 일이 흥하게는 할지언정 서로 다투게 하고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복을 장만하는 좋은 악기가 되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그 나팔이 한량없는 죄를 불러들이는 장본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1장 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3: 밥만 나는 세상 황종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군복무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준이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학인이 묻기를 오욕이 인간의 나쁜 것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세간의 복락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22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불교 경전 자바함경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고통과 고뇌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고요. 이 고통과 고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슬퍼한다면 이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마음 공부하면서 잘 다스리고 계시죠? 아니면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며 울부짖고 원망하고 슬퍼만 하고 계신가요? 이런 명언도 있죠. 힘들 때 우는 자는 삼류, 참는 자는 이류, 웃는 자는 일류. 인생의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화살은 맞을 수밖에 없다면 마음 공부 잘해서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아야겠습니다.

0: 최환의 희망세상 만들기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뇌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냐며 신세 한탄만 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1: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삶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삶의 여유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45%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30%는 보통, 24%만이 여유가 있다고 답했다. 물론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여유를 잃어버린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더 좋은 길은 없는지, 주위 사람들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살필 수 없지 않을까.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한숨 돌리고 여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네,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여유를 잃어버린다면 삶의 방향과 참된 행복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멈추고 쉬지 않으면 법을 알 수가 없고 세상 일에 미혹되면 바른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끊이지 않아 끝이 없다. 능히 악을 끊어 복되게 하면 깨달은 자는 현명하게 된다.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바쁠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고요히 움직이지 않아도 그 운행은 쉬지 않는다. 해와 달은 밤낮으로 바삐 바뀌어도 그 광명은 만고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할 때일수록 다급한 일에 대처하는 마음을 마련하고 바쁠 때일수록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디모데 후서에는 서두르지 말고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산종사 법어 운심편에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곧 해탈이라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해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이니 곧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일을 처리하는 심경을 말함이니라. 네, 우리 종교인들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는 바로 해탈인데요. 그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산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처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 한켠에 늘 여유를 갖고 대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 공부막으로 어라운드 피아노의 위로가 되는 음악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세시풍속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중 하나로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8가지 행동 강령을 말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여유당 전서라는 책에서 율시의 형식으로 이것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소서 8사, 2번 목민 심서. 우리 조상들이 여름철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8가지 행동 강령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책에서 쓴 내용이기도 한데요. 1번 소서 8사, 2번 목민 심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네, 잠시 재난방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 6시를 기해서 경북 포항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6시를 기해서 경북 포항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고 양산을 지참해 주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수요일 여름 휴가차 방한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는 지금 8년 동안 일체 접촉과 대화, 만남이 끊어져 있는 상황인데 내년 교황께서 한국을 방문하심으로써 그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에 교황이 오시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아주 큰 축복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세계청년들이 모이는데 북쪽의 청소년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내년 교황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열심히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밝힌 바 있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해 5월 즉위 미사를 집전함으로써 교황직을 시작했으며 내년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바티칸에서 교황을 예방하고 방한과 더불어 북한 방문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용식 추경은 교황님은 미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앞으로 북미 관계 등 여러 국제 현안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도 관심사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름휴가차 방한한 유흥식 추경님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만남 소식이었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가장 열망하는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또 종교는 종교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고 남북 공존과 평화의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카리타스 순영회입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네, 다음은 수원 지역 종교인들의 화합 소식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가 함께하는 세계 청년대회 청년 함께 있다 종교연대 문화예술 행사가 지난 17일 경기도 수원교구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1부 종교문화체험, 2부 종교연대 문화 예술 공연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이스 월병, 묵주, 초조각, 연등 만들기 등 각 종교의 상징물을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 2부 공연은 이터널 플레이, 카톨릭 찬양사도산 청사희망, CCM 가수 김건영, 수원 용광사 해성합창단, 원음합창단이 출연했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미랄 등 다양한 음악을 불렀고 특히 찬양팀 청사희망은 노래와 함께 활기찬 율동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청사희망 단원인 김규리 학생은 저희는 전국교구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전세계 청소년과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 찬양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불교 원음합창단은 2001년 창단 후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고 있다면서 모두에게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청년대회 수원교구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인 현정수 신부는 인사말에서 이번 종교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여러 종교가 연대하고 화합하며 평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한다며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우리 지역사회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랑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년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가톨릭 수원교구에서 이웃 종교 청년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카톨릭 청년들만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이웃 종교 청년들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카톨릭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 이웃 종교인들도 내년 카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또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투스 사중창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다음은 개신교 소식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수요일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잇따라 예방하고 종교계와의 소통 강화 및 사회통합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과 박승열 NCCK 총무 등을 차례로 만나 교계 현안을 청취하고 정부와 종교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회장은 한 총리에게 참 어려운 전국에 막중한 사명을 맡으셨다며 축하를 전한 뒤 교회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종교 관련 세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생명 존중, 약물 오남용, 통일 안보 등 정부와 한국교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의 개혁적인 움직임들에 있어서 정말 한국교회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생명과 자살 문제, 현대인의 마음이 어려운 부분에서 종교의 역할이 크다며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좀 더 챙겨보고 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이어 NCCK를 찾아 박승열 목사 등과 만나 AI 시대의 사회 변화와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승열 목사는 AI 문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노동 소외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AI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빠른 기술 발전 속에서 사람들은 위안과 공동체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와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한성숙 총리가 지난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방문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개신교계 기관들을 방문했는데요. 우리 사회를 가장 걱정하고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가장 걱정하는 게 우리 또 종교계 지도자분들이니만큼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의 조언을 잘 듣고 정부가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인순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네, 다음은 원불교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유일의 원불교 교화지인 알마타 교당이 지난 7월 12일 이안 봉불식을 했습니다. 이번 이안 봉불식은 30박 31일의 일정으로 유럽 교구를 순방 중인 왕산종 법사의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현지인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날 임석한 왕산종 법사는 가장 먼저 30여 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원불교의 씨앗을 뿌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김태원 교무와 원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교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새 도량의 일원상을 봉환하고 거룩한 봉불식은 하는 의미에 대해 설법하면서 일원상을 봉환하는 뜻은 법당에 걸린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자는 것이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의 일원상을 모시고 나의 삶을 일원상처럼 가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봉불식에서는 식순에 없던 시간이 진행돼 감동을 더했습니다. 왕산종 법사가 김태원 교무와 원덕화 정토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며 깜짝 선물을 건네자 교도들 역시 왕산종 법사와 순방단을 향해 몰래 준비한 선물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에 김태원 교무는 감사 인사를 통해 정과 관심, 사랑은 물론이고 특히 법을 함께 나누는 동지라는 마음이 드는 이안 봉불식을 만들어주신 왕산종 법사님이야 많은 출가제가 교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날 봉불식에서는 현지인 17명이 왕산종 법사에게 직접 법명을 받는 장관이 펼쳐졌으며 포상으로는 원경신 교도회장에게 종법사 감사장, 김천일 교도와 문 루드밀라 교도에게 국제부장 감사장이 전달됐습니다. 축사는 김덕수 유럽교구장과 이정준 국제교화사업회장이 했습니다. 알마타 교당 이전은 기존 교당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추진됐습니다. 알마타 교당 역사는 1992년 시작해 그해 11월 카자흐스탄 공화국 종교법에 의해 정식 등록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해체되며 독립했지만 이슬람 문화와 러시아, 소련의 역사적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고 최근 들어 정부가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외국 종교 등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현재 알마타 교당은 불교 계통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유일한 기관으로서 현지의 교육, 정부기관과 종교견학, 종교지도자회의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당의 선명상 요가 프로그램은 40대 미만 참가자가 70%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유일한 교당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타 교당이 이전 봉불식을 했는데 네, 마침 유럽을 순방 중인 종법사님이 함께하셔서 얼마나 뜻깊은 자리가 됐을까요? 카자흐스탄에서 꽃피운 일원의 진리가 널리 전해져서 마음 공부와 감사 생활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또 카자흐스탄이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체가 은혜 낙원 세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전해드리지요. 그곳이 참 낙원입니다.

0: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김가병 법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부대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대 종교가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군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군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종에서는 4대 종교 방송사들과 함께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군종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불교 방송, 카톨릭 평화 방송, 언음 방송의 제작진들이 서로 협력해서 장병들이 종교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참된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종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소서 팔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세시 풍속 중 하나로 여름철 더위 극복을 위해 행동 강령으로 삼은 8가지 소서 팔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서팔사는 8가지 더위 극복 방법인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서라는 책에 등장합니다. 소서팔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솔밭에서 활을 쏜다는 의미의 송단호시. 두 번째는 느티나무 그늘 밑에서 그네를 타는 괴음추천. 세 번째는 넓은 누각에서 투호를 하는 허각투호. 네 번째는 대나무 자리에서 바둑을 두는 청점혁기. 다섯 번째는 서쪽 연못에서 연꽃을 구경하는 서지상하. 여섯 번째는 동쪽 숲속에서 매미소리를 들으며 보내는 동림청선. 일곱 번째는 비오는 날 한시를 짓는 우일사운. 여덟 번째는 달밝은 밤 개울가에서 발을 씻는 월야탁족. 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8가지 행동 강령으로 더위를 쫓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러한 방법들은 일상을 벗어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더위에 맞섰다는 점에서 정신수양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냉방장치가 발달한 시대에는 소서팔사로 여름을 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빌어서 오늘날에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어디에 있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상들의 여름철 더위 극복 방법 중 하나였던 소서팔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1132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소서팔사입니다. 요즘에도 따라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성현들의 명언을 들어보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명언일기. 저희가 그 메일 코너로 성현들의 말씀을 이렇게 각 주제별로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는 주제로 또 성현들의 말씀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 성현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성현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쫓고 있었던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장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쫓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여유 있는 마음이 해탈의 마음이고 우리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정말 참된 행복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우리 주변 동료들을 살피는 데 있는 것이고 또 내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런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신영원입니다. 개똥벌레.

동안향 교당의 선정인님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니 진한 구름도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보니 비가 안 오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도 반찬 도시락 배송 일을 잘 마치고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어제가 대서였는데 제일 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와주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천지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보내주셨네요. 네, 나쁜 날씨는 없다. 서로 다양한 날씨가 있을 뿐이고 이를 분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뿐이다는 말이 있죠. 늘 천지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참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서도 무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냈을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평안하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곡으로 송소희의 내 나라 대안을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 가득하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울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울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혹시 라면 자주 드십니까? 물론 이 라면은요, 인스턴트 음식이잖아요.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고요. 또 이 색다른 조리법을 많이 가진 음식도 바로 이 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요, 이 라면을 봉지에 적힌 뭐 3분 30초라든지 4분이 아니라 딱 20초만 끓여서 먹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뭐니뭐니 해도 라면은요, 남이 끓여주는 게 제일 맛있죠. 그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첫 곡으로 양미란이 불러줍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군복무.

0: 관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라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곡도 당신의 뜻이라면 라면이 들어간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라면을 끓여도요. 역시 라면은 뭐니 뭐니 해도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죠. 그 양푼에 끓여가지고 냄비 뚜껑에 이렇게 덜어먹는 라면. 학창시절에 정말 없어서 못 먹었죠. 정말. 근데요, 이게 단순히 느낌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남이 끓여주는 라면은 물의 양이라든지 또 스프를 넣는 타이밍, 또 면을 익히는 정도 등등 이런 게 미세한 차이가 새로운 맛으로 인식이 되면서 더 맛있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남이 끓여주는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에 왜 이렇잖아요. 아, 곧 맛있는 음식이 온다라는 이 기대감이 또 점점 커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보다 그 맛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내가 직접 찾아서 듣는 노래보다 더 듣기 좋게 느껴지는 것도 이와 좀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남이 끓여준 맛있는 라면처럼 익숙하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 정겨운 추억의 노래들을 가득 담아서 오늘은 녹음방송 DJ의 선곡으로 2시간 함께 맛있게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또 방송 중에 보내주시는 신청곡과 사연들 제가 잘 보관했다가 생방송 시간과 주말과 휴일 시간에 또 꼭 들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바니걸스의 물레방아 같이 듣겠습니다.

건강 백세 만만세.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려면 하루하루 더 젊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만 하겠죠. 여러분의 9988 라이프를 지켜줄 보약 같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강 백세 만만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이 열대야를 이겨낼 수 있는 숙면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가 큰 더위라는 뜻의 절기상 대서였죠. 또 내일은 삼복 더위 가운데 중복이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더위가 뭐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밤새 이어지는 열대야 때문에 다들 밤잠을 뒤척이는 때가 바로 이맘때가 아닐까 싶어요. 예, 우리가 이 수면 상태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몸 중심부 체온이 평소보다 조금 약간 낮아져야 하는데요. 요즘처럼 덥고 또 습한 환경에서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는데요. 때문에 불면증을 경험하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열대야처럼 한밤중에 실내 온도가 28도 안팎으로 오르게 되면요, 체온과 수면 그리고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뇌 기능에도 영향이 간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름철 숙면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옆으로 누워서 자기입니다. 이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침대라든지 바닥과 닿는 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우리 몸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입니다.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상태가 되고요. 또 우리 몸의 자연적인 냉각 과정도 아주 촉진을 해준다고 해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찬물로 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혈관을 수축해서 체온 발산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음주하지 않기입니다. 이 시원한 술 한 잔이 숙면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또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각성 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에서 깨거나 잠을 깊게 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름철 열대야 속에서 숙면을 취하고 싶으시다면 잠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요. 또 주무실 때는 옆으로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주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끝까지 듣고 주무신다면 아마도 오늘 밤은 꿀잠이 여러분들을 딱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어서 아름다운 인생에서 들려드리는 꿀잠 아이템, 좋은 노래 좀 덧붙여서 들려드리죠. 이상열의 종점의 밤 하고요, 원중의 마지막 밤이 이어집니다.

벌써 아름다운 인생 1부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할게요. 봉은주의 사랑의 미련 그리고 나훈아의 산메아리 강메아리 듣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

아름다운 인생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백년설의 아주까리 수첩 같이 들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오늘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와 마찬가지로 2부에서는 그동안 들려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신청곡 많이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예가의 탑10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또 노래 전해드릴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억의 노래와 따뜻한 이야기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 노래 세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죠. 들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김추은자의 생각을 말아야지, 그리고 원희영의 마음대로 사랑하고, 유춘산의 안개 낀 목포항까지 세 곡 이어집니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장난 삼아서 이런 얘기하죠.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 남편 혹은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최근에 이런 조사를 실제로 해봤는데요. 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사실 가늠이 안 되는데요. 평균 6.8점이래요. 또 남성의 결혼 생활 만족도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데 비해서 여성은 역대 최저였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7.4점이고요. 여성은 6.2점이래요. 그래서 1.2점 차이가 났습니다. 게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도 했는데요. 이 질문에는 남성 응답자의 41%가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라고 답했지만 여성은 단 20%에 그쳤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70세 이상에서는요, 남성의 54%가 지금의 배우자를 다시 택했지만 같은 나이대의 여성은 12%만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역할 분담의 비대칭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생활비 관리와 자녀 양육 또 기타 등등 집안일을 아내가 주로 하는 현실에 아내분들이 지쳐버린 거죠. 이 도대체 결혼만 하면 평생에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시절에 남편들은 모두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아내에게 오래도록 사랑받고 싶은 남편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무장갑하고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설문조사를 소개를 좀 했습니다. 노래 좀 이어서 들을게요. 남백송의 아내의 잠든 얼굴 그리고 박재홍의 재건 청년.

아름다운 인생 어느덧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요. 그때 그 시절의 인기 가수를 만나보는 옛가요 탑10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2부 끝곡은 은방울 자매의 노래입니다. 왜 기러기.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 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 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정민의 춘천호의 밤 같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인 DJ 선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예가요 탑10으로 3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탑10. 그때 그 시절, 한 시절을 풍미했던 인기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옛가요 탑10입니다. 오늘 옛가요 탑10에서는요, 우리가 무척이나 좋아했던 히트곡들, 그 가운데서도 외국곡을 번안한 노래들로 구성된 컴필레이션 음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떤 노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보시죠. 지난 시간에서는 오아시스 신작 미녀 올스타 쇼에 담긴 노래들을 만나봤었죠. 오늘은 같은 음반사인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1965년에 발매한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 하이라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의 인기 가수를 총동원하여 외국 가요로서 히트한 베스트만을 만재한 골든 파레이드라는 앨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앨범 부제처럼 당시 인기 가수들이 부른 히트곡들, 그 가운데서도 이 번안 곡들로 앨범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번안곡 그리고 익숙한 노래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정 시스터즈가 부른 눈물 흘린 영화 구경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노래 하실 건데요. 맞습니다. 바로 제목이 슬픈 영화라죠. 1961년에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5위까지 오른 슈 톰슨의 Sad Movies가 원곡이에요. 정 시스터즈의 앨범에는 슬픈 영화 또는 Sad Movie 이렇게 제목이 실려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앨범에는 눈물 흘린 영화 구경으로 표기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 한 곡 더 있습니다. 바로 박재란의 진주 조개잡이입니다. 요즘같이 여름철 참 더없이 듣기 좋은 노래가 바로 진주 조개잡이잖아요. 이 곡은 하와이의 민속 음악을 토대로 하고 있대요. 펄리쉘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가수 코니 프란시스의 노래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코니 프란시스의 노래가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노래라고 하면요, 이 박재란이 부른 진주 조개잡이는 바닷가 마을에서 조개잡이를 하는 소녀들을 그린 서정적인 느낌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연히도 코니 프란시스와 박재란 이 두 가수가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친구네요. 그럼 두 곡의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요? 1965년 오아시스 하이라이트 앨범 가운데 정 시스터즈가 부른 눈물 흘린 영화 구경 그리고 박재란의 진주 조개잡이입니다.

정시스터즈의 눈물 흘린 영화 구경, 그리고 박재란의 진주 조개잡이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 예가요 탑10에서는 인기 번안곡을 한 곳에 모은 컴필레이션 음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가수 최희준이 부른 라노비아입니다. 뭐 최희준 가수야 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유명한 가수죠. 이 곡 라노비아는 1961년 아르헨티나의 영화 라노비아에서 주연을 맡았던 안토니오 프리에토가 부른 노래가 원곡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탈리아의 가수입니다. 토니 달라라가 부른 간소네 버전이 더 많이 알려진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원곡의 노래에 담긴 이야기가 좀 있어요. 잠깐 소개할게요. 한 남자가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 있었는데 다른 남자와 혼인을 올리는 결혼식장에서 그녀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자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떠나보내는 안타까움과 슬픈 마음을 노래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찐빵 최희준 가수가 부른 번안곡은 가사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옛 연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상황은 같은데요, 자신을 남겨두고 떠나가는 연인에 대한 야속한 마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만나볼 노래도 소개하겠습니다. 역시나 이탈리아의 깐소네를 번안한 조에희의 나이도 어린데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은 이탈리아의 여가수인 질레올라 칭게티가 1964년 제14회 산레모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같은 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게 된 노노레타가 바로 그 원곡입니다. 아직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소녀의 마음을 담은 곡이고요. 뜨거운 사랑 고백보다는 좀 순수한 마음과 기다림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설렘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에이가 부른 번안곡 역시 이와 같은 비슷한 감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참에 번안곡의 가사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나는 아직 몰라요. 아직은 어려서요. 나이도 어린데 내 어이 알겠어요. 나이도 어린 제가. 그러나 꿈만은 언제나 나의 즐거움, 아름다운 그날을 위해서 꾸는 거죠. 이런 가사가 들어있네요. 그럼 깐소네를 번안한 두 곡의 노래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희준의 라노비아, 그리고 조에희의 나이도 어린데.

예가요 탑10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노래는 한명숙이 부른 해변의 길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영국의 클라리넷 연주자인 에커 빌크가 1961년에 어린 딸을 위해 작곡한 곡 제니가 그 원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나나 무스쿠리의 샹송 버전인 사부와흐 에메, 발음이 좀 괜찮나요? 예, 사부와흐 에메, 영어로는요 Stranger on the Shore로 유명해진 그런 노래죠. 에커 빌크가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원곡 제니와는 다르게 해변의 길손은 이별과 쓸쓸한 마음을 담고 있는데 가사가 좀 이렇습니다. 나 홀로 서 있는 바닷가에 밀려온 그리움 쓸쓸히 쓸쓸히 말없이 가버린 당신은 구름 따라 멀고 아득한데 새들은 날고 춤을 추어도 내 마음엔 눈물 흘러 울고 있어요. 진짜 쓸쓸한 마음이 담겨져 있네요. 아, 그러면요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 예가의 탑10 그리고 3부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평소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희귀 앨범 이야기 계속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컴필레이션 앨범 오아시스 하이라이트에 실린 노래 가운데 한명숙이 부릅니다. 해변의 길손.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사람의 공부하는 법은 각자의 힘을 헤아려 보아서 그 경계를 능히 이겨낼 만하면 대치해 가지만 그렇지 못할 정도라면 미리 그 경계를 피하여 어느 정도의 실력을 길러 경계를 대치해 가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억센 경계 속에서 억지로 경계를 이기려 하면 심신만 괴롭힐 뿐이요 아무 효력을 얻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3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43.
2: 어? 이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금요일 저녁 밤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에 있습니다. 4부가 시작됐어요. 김상희의 남국의 정열 같이 감상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더욱 풍성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작은 일상부터 축하할 일 또는 위로받고 싶은 일들 그 밖에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죠. 추억의 옛가요 들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또 편지나 엽서로 사연 보내는 게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편지로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주소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라디오국 아름다운 인생 담당자 앞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편지와 엽서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노래 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세 곡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황금심의 외로운 가로등 그리고 한정무의 눈물의 탱고 한 곡 더 있습니다. 손인호입니다. 해운대 엘레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가 절기상 대소였고요. 또 내일이 중복이니까 오늘이 바로 여름이라는 계절에 정말 한가운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와 또 밤에는 식지 않은 열대야 속에서 오늘도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역시 여름밤에만 또 만날 수 있는 하나의 풍경이자 또 뭐 낭만이라면 낭만 아니겠습니까? 선풍기 돌아가는 훅 하는 소리, 또 에어컨의 바람소리, 멀리 창밖에서 어렴풋이 들리는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까지. 그저 이 모든 속삭임들이 여름밤의 평온함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오늘의 DJ 추천시를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여름밤 서덕준. 체온이 오르내리는 능선에서 들나비떼가 속살거리고 내 일기장에 낱낱 페이지 사이마다 저녁별이 책갈피를 들추고 내려앉습니다. 내가 섬기는 문장들이 바람으로 불어옵니다. 반딧불이 화관처럼 머리 위를 비행하는 밤, 짙어지는 벌판에 개여울과 나란히 서서 꽃말도 없는 이들이 웅성대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보다 안온한 밤이 없을 것입니다.

서덕준 시인의 여름밤 낭송으로 만나셨고요. 안다성의 밤에만 흐르는 강, 그리고 한상일의 옥빛 그림자의 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녹음방송 DJ 선곡으로 함께 했어요. 아쉽지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녹음방송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화요일에 더욱 반가운 인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현실의 여름밤의 이야기 준비됐고요. 함께 들으시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학교에서도 학기말이나 학년말에는 시험이 있는 것처럼 수도인에게도 법위가 높아질 때나 불지에 오를 때에는 순경 역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시험이 있나니,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실 무렵에 마왕 파순이가 8만 4천 마군을 거느리고 대적했다 하며, 후래 수행자들도 역시 그러한 경계를 지냈나니, 내가 지금 그대들을 살펴볼 때 그대들 가운데에도 시험에 걸려서 고전을 하고 있는 사람과 패전하여 영생일을 그르쳐 가는 사람과 또는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마쳐서 그 앞길이 양양한 사람도 있나니, 각자의 정도를 살피어 그 시험에 실패가 없기를 바라노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 내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그것이 지닌 객관적인 가치나 가격을 떠나서 그저 온전히 즐거운 마음으로만 대합니다. 조금 낡고 허름한 옷이라도 내 마음에 들면 매일같이 입게 되고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볼품없는 음식이라도 내 입맛에만 맞으면 자꾸만 찾게 되죠. 반대로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값진 것이라 해도 정작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손이 잘 가지 않는 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인데도 어딘지 어색해서 입을 때마다 몸이 더 움츠러들기도 하고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음식인데도 억지로 삼키다가 도리어 크게 탈이 나기도 하니까요. 결국 내 삶을 채우는 것들이 때로는 달콤한 복락이 되고 또 때로는 아픈 재앙이 되는 그 모든 경계들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김희진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값비싼 온갖 산의 진미가 눈앞에 가득 차려져 있어도 정작 내 입맛이 없으면 젓가락이 선뜻 당기지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걸 억지로 삼켰다간 체해버리기도 하죠. 또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옷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외출에 있는 내내 몸이 자꾸만 어색하게 움츠러들곤 하는데요.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61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미가 있으면 소사체갱도 오히려 달아서 몸에 영향이 되고 구미가 없으면 고량진미도 맛이 없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나니 자신에게 도가 있으면 역경도 능히 좋게 운전하여 복락을 수용할 수가 있고 자신에게 도가 없으면 순경도 나쁘게 운전하여 재앙의 미천을 짓는 수가 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매서운 바람이 부는 역경이 찾아올 때도 있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누군가는 그 모진 역경 속에서도 끝내 값진 복락을 길어올리고요. 반대로 또 누군가는 모든 조건이 완벽한 순경 속에서도 도리어 깊은 재앙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결국 내 삶의 날씨가 어떠한가 보다 그 날씨를 대하는 내 안의 도심이 얼마나 단단한가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89장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들아, 성가 88장 이 병이 어디서 왔나, 성가 82장 세상의 강자들아.

하는 일마다 사방이 꽉 막혀 순조롭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과 괴로움을 키워내며 고통의 나락으로 쉽게 떨어지곤 합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갈 때면 그 안에서 희망과 즐거움이 자라나 더없는 복덕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죠. 물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풍경은 때때로 내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순경 속에서도 도리어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가 하면 눈앞이 아득한 역경 속에서도 끝내 값진 복락을 수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유복한 환경에서 부모를 잘 만나 걱정 없이 자라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남의 힘에만 온전히 기대어 살다 보면 결국엔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차가운 길가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반대로 당장 형편이 넉넉치 못한 거친 자리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내 삶을 묻고 있는 가난을 기필코 이겨내고자 쉼없이 발걸음을 재촉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눈부신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자리에는 거센 역경이 몰아쳐도 그것을 능히 따스한 복락으로 돌려세울 수 있는 단단한 도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조용히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송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지호우의 가장 판이 큰 세상, 박재환의 일범다지,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미가 있으면 소사체갱도 오히려 달아서 몸에 영향이 되고, 구미가 없으면 고량진미도 맛이 없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나니, 자신에게 도가 있으면 역경도 능히 좋게 운전하여 복락을 수용할 수가 있고, 자신에게 도가 없으면 순경도 나쁘게 운전하여 재앙의 미천을 짓는 수가 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한들 정작 내 마음이 어지럽고 지쳐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손에 쥔 형편은 조금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자리가 평화롭고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언제든 충분히 행복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거친 음식과 소박한 나물국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사하고 맛있게 음미하면 내 몸을 살리는 귀한 영양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한평생 누리는 참된 복락은 세상의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깃든 도력과 은혜로운 도미의 유물을

맑게 살펴서 어떤 거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따뜻한 복락으로 돌려세우는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머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내 마음의 기쁨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진리 자체는 이와사를 종습했다. 그러니까 일이다사입니다. 이질사의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일은 엄청 많다. 모든 생명이나 만물이나 뭐 금수 초목 모두가 다 각각 하나의 일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각각 일에도 또 멀리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삼라만상 그 자체가 일로 꾸며져 있다. 그래서 그 이와 이치를 총섭을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런 진리라고 볼 수가 있다. 생과사를 총섭했다. 선과 악을 총섭하고 생과사를 총섭하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여무후 총섭하고 또 선과 악 또 생과사 다 이런 것들을 총섭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진리 바탕에 그러한 이치가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깔려있다. 선은 선의 방향으로 악은 악의 방향으로 또 유는 유 방향으로 무는 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은과 자, 은혜와 자비도 있죠. 역시 또 도와 법 과거와 미래, 현재도 분명 있고 건과 곤, 하늘과 땅, 또 음과 양, 또 만물과 나, 또 공과 유, 또 은과 현 이걸 다 총섭을 여기에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우주에 무유불총섭지 불행이라. 총섭되어 있지 않는 물은 무령은 없다. 그래서 우주 만물 전체가 다 그 진리 바탕에 근원을 두고 뿌리를 하고 있어서 총섭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입니다. 또한 이런 진리는 공과 유가 그랬어. 그러니까 공이라고 유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총섭은 했을 때 어떻게 유나 어떻게 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자체 그 자체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또 과거, 미래, 현재 끊어졌어요. 없어요. 또 음과 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음이고 어디까지 양이냐. 숨은 것은 음이고 나타나는 건 양이냐. 그럼 계속 숨어 있으면 되고 계속 나타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눈 깜빡할 사이에 찰나에 변화무쌍을 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없다. 또 생과사도 마찬가지고 또 물과 나도 마찬가지고 업과 고통 또 인과 과 또 죄와 복 또 하늘과 땅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무소비단지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없다고 얘기 없다. 다시 말하면 끊어졌다는 얘기는 없다. 근본적으로 없다. 그래서 없는 그것들이 무위와 자동적으로 결국은 만유로 이렇게 벌려진다. 이런 과정들이 진리다 그 말이죠. 이런 과정들이 누가 시켜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못해요. 혹시 의식을 가진 생명 또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랑가 모르지만은 사람도 사실 못하죠.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 의식대로 어떻게 해요? 다 제약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런 만물들은 어림도 없다.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되지들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진리 자체는 뭐냐? 부처와 중생의 결국은 즉일체예요. 바로 안 납니다. 바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나온 곳에서 중생도 나오고 부처가 나오는 곳에서 중생도 나오는 거예요. 뭐 중생이 따로 있어갖고 나오고 부처가 따로 있어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책에도 그랬잖아요. 부처가 미혹 가면 중생이고 중생이 깨달으면 부처다. 분명히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근원초가 결국은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그 같은 게 어디냐? 결국은 이런 진리다. 또 천저지가 1층. 하늘이 높으니까 저 위에 있고 땅이 이렇게 낮으니까 저 아래에 있고 그게 아니에요. 우주 전체로 볼 때 이런 진리 전체로 볼 때 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둥둥 떠 있는 것. 그 진리 자체에 뿌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그 뿌리를 하고 운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삼광을 일, 월, 성 이걸 해와 달과 별을 삼광이라고 합니다. 이 삼광이 현재 보이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이 이렇게 여가 해, 달, 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 서로 짜여가 짜여있다 할 때 만일에 해가 아, 나 오늘 쉬어야겠어 쉬어버려 보세요. 그러면 과연 별과 달이 제대로 역할할 수가 있겠냐. 또 달이 나 오늘 쉬어야 해 그러면 별과 해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말이야. 안 된다. 일체기 때문에, 일체기 때문에 조금만 틀어져도 우주에 난리가 납니다. 천과지가 일체고 또한 이와 사가 일체고 물과 대가 일체고 사생 일체고 또한 영과 육 일체고 시방삼계 일체고 우주공군 일체고 진공묘유가 그리고 일체고 한 몸이 잘해요. 한 바탕이고. 그래서 이 이론의 진리가 어떻게 폭이 높고 깊은고 다 감싸고 있어요. 모두를 전부 감싸고 있으되 흔적이 없다. 그 진리 자체가 없어. 끊어졌어. 그래서 이런 흔적 없는 진리를 보하다가 우리가 상도되지 말라.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진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알고 베풀 때도 상을 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죠. 이루어지는 능히 죄악과 복록의 심판을 내린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어떤 복락을 지었느냐 심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심판대에 들어있어요. 우리 자체가 우리 이렇게 사는 현상 자체가 뭐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가지고 심판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심판하는 것은 틀린 바도 있죠. 어떤 상황 따라서. 그러나 진리 심판은 절대로 허리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죄와 복록 또 원인과 결과 심판을 심판하잖아요. 어떤 원인이냐 어떤 결과냐.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르는데 콩을 심었는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왜 팥이 났다.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결국은 콩이에요. 콩.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도 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심판을 한다. 또 고뇌와 안락 그 괴로움 그 편안함 이것도 역시 진리께서 심판을 다 해가지고 안락한 생활할 수 있도록 역시 고뇌의 바다에 빠져서 살도록 그렇게 심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잘 믿는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고뇌가 안락으로 변하고 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불교를 잘 믿으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어떤 괴로움을 당하도록 해주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진리 심판 고뇌 안락 이것도 진리가 심판을 해놓는 것이지 인간 심판은 아니다. 아무리 사법 제도가 잘 돼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빈틈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심판으로는 고뇌와 안락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리는 정확하다. 절대적으로 틀림없이 정확하다. 또한 천당과 지옥도 마찬가지. 아, 심판해요. 천당. 그러니까 천당 보낼 사람 천당 보내고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지. 천당이 지옥으로 지옥이 천당으로 사람이 가는 상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천당도 자기가 가고 지옥도 자기가 가요. 이건 진리가 심판해서 천당 갈 수 있는 사람은 천당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대로 가면 천당이에요.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은 지옥의 길을 터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신의 능력으로 그리 되는 겁니까? 아니다. 맞아. 자기의 그 업력 따라서 지금 바 따라서 진리의 심판은 정확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진급 강국도 하자.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진급되고 열심히 놀아라. 그럼 퇴부되고 강급되고 눈을 부릅뜨고라도 공부해라. 그러면 진급이 되고 사지 다 놔버리고 네 멋대로 해라. 결국은 강급이 되도록 진리는 심판을 내린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는 조금이라도 불편불이하다 치우치거나 어디에 의지하거나 세력에 아부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치도 없습니다. 무사라. 사사로움도 없고 사땜도 없어요. 거마사통이라 그 얘기가 있죠. 사적으로는 거마사통이라는 것은 술이야 말도 사적으로는 뇌물이 된다 거예요. 뇌물을 주면은 그렇게 큰 물질을 뇌물을 주면은 사적으로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진리가 거마사통이 되겠습니까? 아, 진리한테 무슨 돈을 엄청 주고 논밭을 엄청 주고 큰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악을 지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선도 되고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찰나사이에 극락으로 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상적으로 혹시 거마를 다시 말하면 뇌물을 많이 주면은 그 사건 해결이 쉽게 되려나 몰라도 진리는 절대로 거마를 돈을 토지를 건물을 아무리 잘 해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지옥 보는 사람 지옥으로 가고 극락 보는 사람 극락으로 가도록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공정할 뿐이다. 공정한 거예요. 공변되고 바를 뿐이다. 정의롭고 올바라서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굴러갈 따름이다. 이것이 진리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 없이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의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지만 다 돌아가고 있잖냐. 다 돌아가고 있다. 또 이런 진리는 미판 천지한 기 이전. 천지가 짝이지 이전. 판별되기 이전의 상태다. 하늘 땅이 갈라지기 이전은 뭐 우리가 흔히 혼돈이라고 하는데 혼돈 이전 상태다 말이죠. 혼돈도 진리에서 나타난 현상 세계가 짜여지기 위한 하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진리의 근원초가 혼돈되어 있다. 우주의 근원이 혼돈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 이전짜리이기 때문에. 천지가 짜개지기 이전짜리이기 때문에. 또 미성만물한 기이전 만물이 이루어진 이전짜리란 말이죠. 소가 나타나고 말이 나타나고 사과나무가 나타나고 물이 흐르고 산이 높고 먼지가 날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만물의 작용 아닙니까? 변화 작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이전이 바로 이론의 진리 자리다. 그래서 입법만을 기하고 살도록 해줬다고 말이야. 조리, 즉 입법, 그 안에서 살되 제 마음대로 하되 입법만을 의지 마라 하고 무언의 명령을 내려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그 만물이 이루어지기 이전 자리다 말이야. 또 미법 시국자 시국, 시간 공간. 어디가 시간이 어디가 공간입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죠. 지금 현재다 하면 이미 현재다 할 때 이미 과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발 뛸 때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또 여기는 참 텅 비었다 할 때 이미 안 비었어요. 이론의 바탕세계는 없다. 또 음도 마찬가지예요. 음과 양이 짝이기 이전에 그리고 음양하지만은 뭐 이게 괴 그러죠. 이건 음이고 양이고 이건 사람이 그려놓은 것이지 진리 자체가 어떻게 음양으로 나누어 있습니까? 이것이 짜개지기 이전의 상태가 이론의 진리 상태다. 그래서 음양이 짜개지기 이전 상태 또 미와 눈엽한 기 이전 상태 싹 이제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로 올라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두 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버려지고 여기도 버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꽃도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싹이 나오기 이전 상태 어린 싹이 나오고 이전 상태다 말이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령 장미가 이렇게 이제 있다 합시다. 근데 뭐 꽃도 피고 잎도 피고 그럼 장미 줄기를 한번 놓고 빠개보자. 그럼 거기에 잎도 있고 꽃도 있고 뭐 열매도 있고 찾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혹시 이제 과학적으로 그 요소를 찾으면 있을랑도 모르겠으나 현재 육안으로는 없잖아요. 없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어린 잎이 나눠지기 이전의 그 상태. 또 단추, 알하고 새끼, 즉 쉽게 말하면 달걀하고 병아리. 이게 역시 구별되기 이전이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말을 하기 이전의 상태는 이런 진리 상태다. 이런 진리 상태다. 그래서 뭐 새끼와 병아리와 그 알이 이건 구분되기 이전의 상태. 또 한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다. 한마음뿐이겠습니까? 엄청난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게 일생사시입니다. 성품은 예를 들어서 하나라 합시다. 그러면 마음도 그러면 성품처럼 하나냐?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런 마음이 요동을 칩니까? 그래서 1찰나에 뭐 97번인가 뭐 100번인가 변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요동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가 어디냐? 그러면 진리의 상태 아니냐? 또 모태에서 내가 나오기 이전 상태 나란하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이게 인연 화합으로 만들어졌다가 눈이 가고 코가 가고 입이 가고 손발이 가고 허리가 가고 창자가 가고 늙는다니 그거 아닙니까? 가는 거예요. 늙는다는 것은 이제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지수화풍도 되어 있기 때문에 땅기운, 물기운, 화, 풍 이제 지가 갈 길을 다 가는 겁니다. 모였기 때문에 흩어지고 그 흩어진 것은 또한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모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이전 어디냐고 말이죠. 결국은 이런 진리 바탕이 아니냐. 또 꿈을 꾸기 이전 상태다. 꿈속에서 별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무엇을 먹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나 깨고 보면 다시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기 이전 상태다고 말이죠. 허망한 꿈을 꾸기 이전의 상태가 이건 진리의 상태이다. 나아가서는 처조사도 나눠지기 이전 상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령 부처의 뿌리, 가령 조사의 뿌리, 또 중생의 뿌리 다른 게 아니에요. 걸곧 한 뿌리다. 그래서 그 한 뿌리인 거기 그것마저도 결국은 없는 상태, 이전 상태. 그 상태의 자리가 결국은 이론의 진리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과거 능히 이론의 근도가 비치고 과거 시대에 우리가 뭐 선천 후천이지만 실질적으로 선천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후천이 어디서 어디까지고 또 과거가 어디서 어디까지고 미래가 어디서 어디까지고 구분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진리의 그 흐름을 좀 깨달았다고 그래서 봐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고 그 만들어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디가 과거 어디가 미래고 어디가 현재입니까?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론의 큰 도가 빛이었고 빛이 빛 광명이에요. 또 지금에도 현재죠. 능 이론의 바른 법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 빛이 법이고 법이 빛이다. 또 뒤에도 미래에도 이론의 바퀴가 굴러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런 진리가 그렇게 법이 되고 빛이 되고 바퀴가 돼서 계속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대도고 정법이고 이론 진리가 굴러가는 거지 사람이 굴려서 굴러가는 거 아니다. 이론 진리가 둥글다. 그러면 혼자서 굴러가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 세상에 맞게 또는 사람에게 맞게 그 진리를 보아다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부처님들이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보아다가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리, 이 길을 미리서 짜놓은 것이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주의 도판을 보아다가 교리도를 짜신 거 아닙니까? 그래, 지상의 교리도처럼 낙원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진리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굴려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하는 사실을 성자들이 아르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결국은 대도고 정법이고 일입니다. 진리의 구름이다. 진리의 바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루어지는 근본의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갈무리하여 있고 헤아릴 수 없죠. 그 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대웅사님 말씀이에요. 또 근본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갈무리하여 사은 은 자체가 이론이거든. 또 근본의 무량한 묘리가 갈무리하여 있다. 오묘한 이치가 다 갈무리하여 있다. 또 근본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갈무리하여 지혜가 다 갈무리하여 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무량한 지혜예요. 무량한 지혜. 무량한 그 지혜가 그리고 다 갈무리했다. 또 무량한 공덕이 갈무리했고 또 무량한 조화가 갈무리했고 무량한 생성이 갈무리했다.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거인이 김기천에게 복을 지으라 하매 기천이 묻기를 내가 복을 지으면 그대가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느냐 하니 그 거인이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기천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흔히 저 개인이 살기 위하여 남에게 복을 지으라 하니 그것이 도리어 죄를 지는 말이 되리로다 하였더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기천의 말이 법소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 받는 사람은 많고 낙 받는 사람은 적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1: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죄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내성에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여도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현상에서도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나 자기의 집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와 같으니라. 공치리를 보라. 이리역에 내리면 몇 층 양옥이 즐비하되 그 집에는 감히 들어가 볼 마음을 내지도 못하고 그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곧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신뢰이며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니라.
1: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달지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 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7장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찰단 일행이 와서 대종사께 인사하고 이어쭙기를 귀교의 부처님은 어디에 봉안하였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 부처님은 방금 밖에 나가 있으니 보시려거든 잠깐 기다리라. 일행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아하게 여기더니 잠시 후 점심때가 되어 산업부원 일동이 농기구를 메고 들에서 돌아오거늘 대종사 그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다 우리 집 부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래.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니까 행복하란 얘긴 못하겠어. 내가 더 행복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 돈 갚아.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욕이 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우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원불교 개교 당시의 시국을 살펴보시고 그 지도 강령을 표로서 정하시기를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4장 말씀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알지 못하되 묻기를 부끄러워함은 우치요 나타난 부족과 나타난 과오만을 부끄러워함은 외치요 양심의 대조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의로운 마음을 길이 챙김은 내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8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 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육신 생활을 하는 데에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에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이는 곧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대정경 교의품 2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의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 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촉에 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권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권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상명선이 되나니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이 중한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본과 말을 알아서 행하는 법이니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무더위 탓에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요즘인데요. 문득 둘러본 내 방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혹시 내 마음도 복잡한 생각과 인간관계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환기하고 정리하고 공간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가볍게 비워내야겠어요. 주말입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되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월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자비행 43절입니다. 공부나 사업이나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상이 있고 보면 이것이 흠이 되어 퇴보가 되는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는 반딧불이나 호롱불도 밝은 것 같지만 태양은 따를 수 없는 것이니 영겁을 통하여 공부와 사업에 정성을 다하라.

그저 무던한 상황에 그치지 말고 반딧불이나 호롱불을 넘어 태양빛에 견줄 수 있도록 공부와 사업에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A마이너 작품 28 듣고 계십니다. 장영주의 바이올린 연주, 볼프강 자발리슈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13살 적에 장영주가 들려주는 놀라운 연주,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2: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2: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5: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2: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2: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2: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2: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3: 아니에요!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은 대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지만은 돌아오는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이익 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삼을 것이니 인지가 발달됨에 따라 남을 해하면 나에게 그만한 해가 돌아오고 남을 이롭게 하면 나에게 그만한 이익이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전망품 2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 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싸우고 이겨서 힘으로 빼앗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상생의 덕을 베풀며 양보와 협력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누군가와 싸워서 힘으로 빼앗은 사람은 원망심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죄업에 빠져 살지만 늘 양보와 협력을 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합력하면서 진정한 공부인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1장 계문. 보통급 십계문.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특신급 십계문. 공중사를 단독이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 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 법마 상전급 십계문. 암안심을 내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제12장 솔성요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주색 낭류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계문과 솔성요론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이나 그 하는 일에 정성이 있고 없는 것은 그 일이 자기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모름에 있나니 가령 의식을 구하는 사람이 의식을 구하는 데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의식이 자기의 생활 유지에 직접 관계 있는 것을 아는 연고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치료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치료가 자기의 건강 보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며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에 정성이 있는 것은 그 공부가 자기의 앞날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아는 연고라.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은 공부하기에 비록 천만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극복할 것이며 스승이나 동지들이 혹 자기에게 무슨 범연한 일이 있다 하여도 조금도 트집이 나지 아니할 것이나 이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에도 인내력이 없을 것이요. 스승이나 동지에게도 공연한 불만을 품기가 쉬우며 공부나 사업하는 것이 남의 일을 하여주는 듯한 감을 가지게 되리니 그대들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각각 그대들에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을 깨치었는가 냉정한 정신으로 한 번 더 생각하여 보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보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짐승을 잡으려다가 큰 짐승을 놓칠까 저함이라. 큰 공부에 발심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큰 발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까 하여 작은 욕심은 내지 않나니라. 그러므로 성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인은 세간의 모든 탐착과 애욕을 능히 불구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니 만일 소소한 욕심을 끊지 못하여 큰 서원과 목적에 어긋난다면 꿩이나 토끼를 잡다가 사자나 범을 놓친 셈이라 그 어찌 애석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나는 큰 발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욕심을 내지 말라 하노라. 7.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교도 한 사람은 품삯 얼마를 벌기 위하여 예횟날 교당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하니 그대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제자 사례기를 그 사람이 돈만 알고 공부에 등한한 것은 잘못이오나 만일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 처자가 줄이게 되었다 하오면 하루에 예회에 빠지고라도 식구들의 기한을 면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그럴듯하나 예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공부에 참 발심이 있고 법의 가치를 중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 동안에 무엇을 하였으라도 예외날 하루 먹을 것을 준비하여 둘 것이어늘 예외날을 당하여 비로소 먹을 것을 찾는 것은 벌써 공부에 등한하고 법에 성의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교당 내왕 시 주의사항에도 미리 말하여 둔 바가 있는 것이며 또는 혹 미리 노력을 하였으되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이 공부한다면 자연 먹을 것이 생기는 이치도 있나니,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배 밖에만 나오면 안 나던 젖이 나와져서 그 철록을 먹고 자라는 것과 같나니라. 8.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은 그대들에게 돈 버는 방식을 일러주려 하노니 잘 들어서 각각 넉넉한 생활들을 하여 보라. 그 방식이라 하는 것은 밖으로 무슨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각자의 마음 쓰는 법을 이름이니, 우리의 교법이 곧 돈을 버는 방식이 되나니라. 보라, 세상 사람들의 보통 생활에는 주색이나 잡기로 소모되는 금전이 얼마이며 허영이나 외화로 낭비되는 물질이 얼마이며 나태나 신용 없는 것으로 상실되는 재산이 또한 그 얼마인가. 생활의 표준이 없이 되는 대로 지내던 그 사람이 예외에 나와서 모든 법을 배우는 동시에 하라는 일과 말라는 일을 다만 몇 가지만 실행할지라도 공연히 허비하던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아니하고 근검과 신용으로 얻는 재산이 안에서 불어날 것이니, 이것이 곧 돈을 버는 방식이니라. 그러하거늘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이 돈 버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돈이 없으니 공부를 못한다 하며 돈을 벌자니 예회에 못 간다 하나니, 그 어찌 한편만 보는 생각이 아니리요. 그러므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 공부를 더 잘하고 돈을 벌자니 예회에 더 잘 나와야 하겠다는 신념을 얻어서 공부와 생활이 같이 향상의 길을 얻게 되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수행품 5장에서 8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0장 개정에 닦아서 승급식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책이 묻기를 귀교의 교명을 원불교라 하였으니 원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원은 형이상으로서 말하면 언어와 명상이 끊어진 자리라 무엇으로서 이를 형용할 수 없으나 형이하로서 말하면 우주만유가 다 이 원으로서 표현되어 있으니 이는 곧 만법의 근원인 동시에 또한 만법의 실제인지라. 그러므로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교법이 비록 천만 가지로 말은 달리하나 그 실에 있어서는 원 외에는 다시 한 법도 없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원의 뜻이 그와 같이 원융하다면 당도란 말씀 같사오나 원도라 또는 원교라고 이름하시는 것이 모든 교법을 포용하는데 더 원만하지 않을까요? 불교가 비록 노대 종교일지라도 아직도 세상 인식이 일부의 교의로 짐작하는 이 적지 않은 듯 하오니 거기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심이 어떠하실까요? 말씀하시기를 불은 곧 깨닫는다는 말씀이요 또는 마음이라는 뜻이니 원의 진리가 아무리 원만하여 만법을 다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이는 다만 빈 이치에 불과한 것이라. 그러므로 원불 두 글자는 원래 둘이 아닌 진리로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으며 또는 과거의 불교로 말할지라도 근본 교의가 일부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건만은 그 제도 여하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자연 일부의 교의로 오인한 것이니 그 제도를 새로이 하면 불법의 정체가 진리 그대로 원만하게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 객이 묻기를 귀교의 발전 계획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과 같이 물건에 본말이 있고 일에 종시가 있으니 그 선후를 알아 준비하면 발전은 자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를 선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교재를 정밀히 준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재를 많이 양성하는 것이요 셋째는 이 모든 사업을 운용할 경제의 힘을 얻는 것인 바 현하 시국 관계로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말하기를 어떤 교회는 선전에 열중하여 심지어 가두 선전까지 하고 있는데 귀교에서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선전도 적당한 방법으로는 하겠지만은 가두 선전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말하기를 기위 선전을 하시기로 하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시기를 비컨대 장사하는 사람이 상점에 좋은 상품을 준비하여 놓고 오는 손님에게 적당히 매매하여 대중에게 이익만 준다면 그 상점이 자연 발전되는 것 같이 종교의 교화도 모든 교재를 완전히 준비해 놓고 누구에게든지 해를 주지 아니하고 이익만 준다면 자연히 발전이 될 것이니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는 형식의 선전이 발전의 중심이 되어왔지만은 장차 세상에는 실지의 활동이 발전의 중심이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3. 원기 31년 금강단 창립 총회에 훈시하시기를 그대들의 단을 금강단이라 이름한 것은 그 뜻이 깊나니 그대들은 항상 금강 두 글자를 잊지 아니하여 금강의 실적을 잘 드러내기 바라노라. 그대들은 안으로 각자에게 갖추어 있는 금강 자성을 찾을 것이요. 자성을 찾은 후에는 금을 단련하는 이가 금 가운데 갈마 있는 잡철 사석의 유를 제거하고 정금을 만드는 것 같이 잡념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여 기어이 청정 심지를 만들 것이요. 저 금을 단련한 사람이 금을 잘 활용하듯이 마음을 또한 기틀을 따라 선용하여 만행을 구비하는 성자가 되라. 그대들은 또한 밖으로 이 조직이 일정한 신의 아래 금강같이 단결하도록 할 것이요. 단원 가운데 혹 어떠한 계율 범과가 보일 때에는 단의 힘으로 서로 경책하고 미리 타일러 온 단원이 다 정금 같은 자태를 갖출 것이요. 단의 힘이 확충됨을 따라 봉공의 힘을 더욱 촉진하여 대종사의 정법을 널리 포양하고 선진들의 유업을 길이 계승하여 금강 같은 광명을 세계에 잘 드러내도록 하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경륜편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103장 선진후진 경애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7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하감지위하고 염원할 때에 천지에 가득한 진리가 바로 하감하시도록 부모 하감지위하고 염원할 때에 삼세일체 부모가 모두 하감하시도록 동포 응감지위하고 염원할 때에 사농공상과 유정 무정의 일체 동포가 빠짐없이 응감하시도록 법률 응감지위하고 염원할 때에 도덕 정치 과학의 일체 법률과 역대 유명 무명의 모든 성현과 입법 치법의 은이 다 응감하시도록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야 하며 평소 맺힌 것을 푸는 동시에 본행에 힘쓰며 배은을 하지 않는 생활을 하여야 사은 전체가 내게 감응해서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느니라. 7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포 중 혹 응감에 주지 않는 동포는 반드시 무슨 해가 있어서 그러할 것이니 그 해를 내가 차지하고 자리 이탈로 하다가 양보해야 하겠거든 내가 먼저 양보해야 일체 동포가 다 응감하게 되느니라. 7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7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 기간 내에 정신, 육신, 물질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자기 심공으로 수행하는 바를 기원하는 데에 모두 바치면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느니라. 7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생 동안에 올리는 큰 기도는 심신을 온통 바치고 공도사업에 전력하면서 올려야 큰 위력을 얻을 수 있느니라. 7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에는 일심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낙망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하되 특별 기도 중 혹 병이 날 때에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계속할 것이니라. 8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 중 금기 사항은 거짓 원, 요행심, 배은망덕, 살생, 원증,

이니라. 80일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침 저녁으로 부모와 스승을 위해 지성으로 심고를 올려보라. 이 몸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와 이 마음을 낳고 키워주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며 계속해 심고를 올리면 혹 악도에 떨어질 경우가 있을지라도 무사히 넘기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느니라. 8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공을 할 때 사심 잡념이 없이 정성을 다하고 보면 그것이 바로 산공부니 청정한 법신물이 우주에 두루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이 부처님들을 모실 줄 알아야 산 부처니라. 견성을 하였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일마다 불공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 견성을 하지 못한 것이니 견성을 한 제자라 할지라도 바로 인증하지 않고 수증하도록 한 것은 견성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위하여 심신간에 여한 없이 불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83. 대산종사 강약의 도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음 가운데서 양이 생겨나고 양 가운데서 음이 생겨나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인바 태극의 모양을 보면 음이 극할 때는 슬그머니 양에게 밀어주고 양이 극할 때는 슬그머니 음에게 밀어주는 이치를 알 수 있나니 약자는 강자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 말고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야 하고 강자는 약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정신, 육신, 물질로 밀어줘야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느니라. 8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즐거움 가운데는 인간낙과 천상낙과 극낙이 있나니 첫째 인간낙은 형상 있는 세간의 오용낙으로 그 끝은 고해뿐이라 부처와 성현이 물들지 않는 낙이요 둘째 천상낙은 도로서 즐기는 마음낙으로 낙은 많고 고는 적으나 더 짓고 더 공부하지 않으면 강급이 되는 낙이요 셋째 극낙은 고락을 초월한 낙으로 부처님이라야 맛볼 수 있는 낙이니 이 자리에 들고 보면 마음을 자유자재하여 삼세 업장을 녹이고 천국과 선경을 즐길 수 있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좁을 때는 좁고 넓을 때는 넓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 치사를 하고 할 때도 말이죠, 넓은 관점에서 볼 때는 딱 그 관점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또 좁은 관점에서는 또 좁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성현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잘 파악해가지고, 제가요 어떤 법문을 이제 하면서요 벙벙하게만 하면은 알아듣겠습니까? 그것도 하여간 좁은 내용만 자꾸 얘기하면은 또 그것이 잘 지금 실천이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와 조행이 이해 속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공부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해나가도록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주밀하게 정의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요, 11과목 전체를 제가 다 얘기하자 그러면요, 몇 시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래가지고 참 우리는요, 정말로 행복자입니다. 우리 행복자예요. 우리가 행복자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말이죠, 11과목을 통해가지고 과거 선천시대의 모든 종교 불교 불법의 대의를 말이죠, 완만하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 법을 밝혀주신 것이 우리의 교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면서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을 하는 것도요, 이 뭐가 된 거, 원만한 수양력 이걸 얻게 되는 거예요. 선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연말만 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 가지고 선할 때는 선하고 연불할 때는 연불해야 돼요. 선할 때와 연불할 때의 차이는 뭡니까? 경계가 멀 때는 선을 해야 되고 경계가 가까울 때는 연불을 해야 돼요. 예, 연불을 해야 된다. 하, 요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 교무들도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다가, 이리 뭔 말 하다가 오 마이 갓, 뭔 소리입니까? 오 마이 갓. 하이 참, 오 마이 갓. 경선님 그런 말을 한번 쓰세요. 아, 오 마이 갓.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마이 나무아미타불. 오 마이 나무아미타불. 순간적으로 경계를 당해가지고 끌려갈 때 오 마이 나무아미타불. 이게 뭔가면 연불의 공덕이에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요, 연불과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해가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 여섯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섯 과목도요. 그래서 이 여섯 과목도, 연구력의 여섯 과목도 말이죠, 원만한 지혜, 한쪽에 편벽된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를 단련하는 것이 우리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과거 선천시대의 법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만한 지혜, 자, 원만한 지혜, 이것을 이제 얻어가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 이제 해 그 주셨는데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하면요, 그 과거요, 우리가 그 선천시대는요, 제가 이 강의를 그 하면서요, 이제 강의하면 시대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그런 말 많이 썼죠. 시대 트렌드를 읽어야 한다. 그래서요, 이 교법을 내시는 데 있어서도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왜 원불교의 교법을 내시는가 하면, 시대적 상황을 보고 그 시대의 상황에 맞는 교법으로 이걸 바꿔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원불교 아닙니까? 자, 그건 이제 그런데, 자, 그 이제 그것이 그 뭔가 하면, 과거 그 선천시대는요, 이 닫힌 시대지요. 이제 후천,
개벽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열린 시대죠. 닫힌 시대, 열린 시대. 자, 그러니까 이제 닫힌 시대, 열린 시대 우리가 이게. 자, 이거는 뭔가 이 밤이죠. 이건 뭡니까? 낮이죠. 낮이죠. 어제 저녁에 모두 잘 주무셨습니까? 왜 진리가 밤을 준지 아십니까? 잠자고 쉬라고 준 거요. 왜 낮을 준지 아십니까? 일하고 활동하라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낮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게 지금요, 진리의 어떤 순환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밤과 낮으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것은 닫힌 시대이기 때문에 나누어 있는 시대예요. 이건 이제 열린 시대이기 때문에 합하는 시대예요. 합치는 시대. 합치는 시대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는 밤에는 앞 집집마다 문 다 걸어 잠그고 자죠. 어제 저녁에 저는요, 문 딱, 잠그고 잤어요. 왜냐하면 요새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보통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조금 열어놓고 자다가 어제 착 닫아놓고 잤어요. 여기. 근데 이제 오늘 아침까지도 좀 미세먼지가 지금 요새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요. 그게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작용이 되더라고요. 지금 살다가 보니까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누어 있는 거 합쳐야 돼요. 그렇게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지금 변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지금 이건 차별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로 다 이제 그런데 이건 이제 평등의 시대예요. 자,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요, 과거의 연불종 아까 지금 쭉 들었죠. 지금 여기 말하는 거요. 교종, 선종, 뭐 전부 다 율종 다 그것은 말이죠. 이 시대에 적합한 불법이었다 이 말이죠. 그죠? 아시겠죠? 불법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11과목으로 다 통합했다 그랬죠? 통합한 것은 뭔가면 여기에 맞는 법으로 불법으로 다시 재편성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그 이제 의미를 여기서 이제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그 드리면서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그 칼럼을 그 제가 하나 읽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그 이제 다가올 일이겠죠. 네, 미래는 이제 다가올 일인데. 제가 이 칼럼 그 내용이 뭔가면요, 곁에 있는 미래예요. 곁에 있는 미래. 미래가 곁에 있습니까? 미래가 곁에 있나요? 곁에 있어요? 오, 있구나. 아, 그러면 굉장한 양반이에요. 미래가 곁에 있으면요. 자, 이제 곁에 있는 미래.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어느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그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요, 지금요 그 어떤 분야예요. 미래학자가 한 말입니다요. 그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전문가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만 시간. 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죠? 많은 시간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만 시간을 투자를 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만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면은 그 영역에서는 그 자기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만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투자를 하면은 그 분야에서는 이게 뭔가면요, 해안이 열린다. 해안. 맞죠? 안 열리겠습니까? 만 시간을 한 분야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해안이 그 분야에 이제 딱 열린다. 자, 그래서요.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 하면요. 그렇게 이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가 주가 되는 거? 빅데이터. 지금 AI. 이게 지금 성행하고 있죠? 해제되고 있죠? 제가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빅데이터. 자, AI. 이제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그런 말씀 제가 이제 다 드렸죠. 자, 이것이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요. 이 빅데이터가 또 이게 뭔가 하면 C. C는 뭔가 하면 크라우드라 그랬죠? 하, 참말로. 우리 이거 휴대폰 속에서요. 지금 그 크라우드가 참말로 대단한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카메라 찍잖아요. 찍으면 갤러리가 딱딱 저장 안 됩니까? 그거 다 지금 보존되어 있죠? 언제까지 이것이 갈란가 모르겠어요. 그런 게요, 그 세계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찍어도 계속 다 저장되잖아요. 제가 방문 앞에다가 말이죠. 무교숙덕화라고 하는 것을 딱 찍어갖고 지금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가 찾아보니까 딱 찾아지더라고요. 제 방이 무교숙덕화입니다. 가르침이 없는 이건, 이거 얻은 달팽이. 제가 달팽이입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달팽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달팽이에요. 우리 선조님이 당신 적소에 붙인 이름이 숙덕화예요. 숙덕화. 내가 이거 얻은 달팽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 무교자를 붙여갖고 내 방 이름을 무교숙덕화. 그걸 해갖고 하니까는 딱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딱 그게 저장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그거를 쓴 것이 상당히 세월이 지났거든요. 해갖고 지금 방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지만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난 과거도 어디 와 있습니까? 내 곁에 와 있죠. 앞으로 올 미래도 빅데이터 AI 이것이 적용되면 미래도 바로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내 곁에 있어요. 지금은 이런 시대다 이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말이죠. 무한시간, 무한공간 이런 얘기만 하지만도요.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미래는 말이죠. 현대의 과학문명이 인간의 이 지금 4차 산업이 말이죠. 미래를 바로 내 곁에다가 갖다가 옮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옮겨놓은 것은 AI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갖고 미래가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결정되죠. 우리 미래를 가깝게 하고 삽시다. 이런 강의 어디서 들어봤는가 모르겠네. 그런 게요. 우리 미래는 우리 지금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 이거 이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경영학자가 한 말만 오늘 제가 하고 지금 끝낼게요. 경영학자 뭔가 하면 기업의 외부 변화 속도가 기업의 내부 변화 속도가 외부 변화의 속도보다도 빠르면 아니죠. 기업의 내부 외부 변화가 기업 내부 변화의 속도보다도 빠르면은 내부 변화보다도 바깥의 속도가 빠르면은 그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태되지요. 끝나는 거요. 자, 자기 내부의 변화. 그래서 미래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곁에 두고 살자 이 말이죠. 이 곁에 두고 사는 미래를 우리가 그렇게 두고 살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이 없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소태관 대종사님께서는 교육편 20장에서 말이죠. 정말로 이 지금요 과거 시대의 불법은 말이죠. 현재와 미래 시대의 불법으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제시해 주셨거든. 이 제시해 주신 불법을 우리는 말이죠. 멋지게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해 가는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오늘의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머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2: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5: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6: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회장님 반갑습니다.
2: 반가워요.
1: 오늘은 사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받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생은 모든 생명체가 네 가지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태란습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태생은 인간 및 모든 그 모태를 갖고 태어나는 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난생은 새와 같이 그 알에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습생은 벌레 곤충들이 습한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 그 다음에 화생은 그 애벌레로 태어나서 그 나비나 매미로 이렇게 태어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화생하는 것들을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님께서 이 사생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 참 이 우주가 신비하지요.
1: 근데 그렇습니다.
2: 매우 오묘하고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 이 우주인데 이 우주 형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서구에서는 창조설에 무게를 두고
1: 네.
2: 동양에서는 무위자연설에 무게를 두었거든요. 그 시발부터가 좀 달랐어요.
1: 그렇죠. 네.
2: 오늘은 사생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나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의 기원을 찾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1: 예.
2: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함이 없는 가운데 어떤 신이 창조했다든지
1: 예.
2: 어떤 인격으로 만들어졌다든지
1: 네.
2: 이런 것이 아니고
1: 예.
2: 함이 없이 작용하는 바가 없이
1: 네.
2: 누가 조성한 바가 없이 함이 없이 되어졌다
1: 네.
2: 스스로 되어졌다 이것이 무위자연의 어원적인 의미 해석이거든요.
1: 예.
2: 함이 없이 무위로 자연 스스로 되어졌다 자연인데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
1: 예.
2: 무정물과
1: 예.
2: 유정물,
1: 예. 무정물과 유정물
2: 네. 또 중간자,
1: 예.
2: 그게 3요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황담한 말하기를 무정물 세계를 지수화풍 또는 불가에서는 수화풍, 지수화풍, 수화풍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유정물 세계를 사생으로 말을 하거든요.
1: 네.
2: 오늘 그 사생에 대한 말씀인데
1: 예.
2: 또 그 유정물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2: 먹이가 있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고 호흡을 돕고 먹이가 되어지는 식물 세계가 있거든요.
1: 예.
2: 이건 무정의 세계도 아니고 유정의 세계도 아닌 중간자예요.
1: 아.
2: 이렇게 우주가 형성되었단 말씀이죠. 그런 그 구성 요소를 근본으로 한 이 사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눴다. 아까 주사님께서도 네, 말씀하셨지만은 태로 네. 낳는 거.
1: 네.
2: 또 알로 낳는 거, 또 음양의 습으로 낳는 거,
1: 예.
2: 또 이것으로 태어났으나 저것으로 변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생 동안은 또 딴 것으로 살아가는
1: 예.
2: 변화되어가는
1: 네.
2: 그런 생태를
1: 알로, 애벌레로,
2: 예.
1: 나비로,
2: 그렇죠.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2: 그렇죠.
1: 화생으로
2: 변화되어가는
1: 아, 그런 네.
2: 그런 건 화생이야. 변화되었다는 화생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2: 그런 그 여러 가지 이 유정의 세계의 생태적인 모습을 사생으로 구별했는데 우리가 이 사생에서 공부할 것이 참 많아요.
1: 아.
2: 예. 태생으로 태어나도 살 수 있는 조건.
1: 네.
2: 그런 조건 하에서는 태생으로 태어나고
1: 아.
2: 알로 태어나야만 살 수 있는 조건. 이런 조건 하에서는 알로 태어난다 말이에요.
1: 아, 네.
2: 손과 발로 태어나는 것은 땅을 짚고 물건을 만지고 먹이를 꺾고 먹고 파고 먹고 이렇게 손과 발로 막 태어나는 것들은 태생이죠.
1: 네, 네.
2: 그런데 말이죠. 하늘을 날라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태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알로 태어나야 매콤하게 태어나서 날개가 붙죠. 그래야 날을 수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로 태어나는 것이죠. 알로 태어나는 것은 날개가 붙어가지고 하늘로 나르고 그런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허공에 사는 이제 생명체가 되었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늘 아주 가장 숫자적으로 많은 중생은 습생이거든요.
1: 예, 습생.
2: 습생의 세계. 이 습생의 세계는 음양의 조화, 지수화풍, 음양의 조화만 구비되면 모체가 있건 말건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1: 아.
2: 모체가 있건 말건 태어나는 거.
1: 그러니까, 저희들이 삽질을 하다 보면, 지렁이가 바늘로 딱 나눠질 때가 있거든요.
2: 예.
1: 그게 그럼 두 마리가 되는 거죠.
2: 그렇죠. 두 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죠. 가만히 미물을 움직이는 걸 보면요. 저것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무조건 어디를 걸어가고, 무조건 어디를 파고 들어가고, 이하단을 하거든요. 그 이제, 화생도 있잖아요.
1: 네.
2: 화생도 묘물이에요. 화생도 묘물이요.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볼 때는 목소리가 아름답고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1: 아하.
2: 딱 그것이요. 아, 그렇게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네 가지 형태로 태어나는 것을 사생으로 본 것인데, 그 참 그 구별하기 어려운 것을 잘 구별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의화로 그 환경에서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그런 조건부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걸 무의화로.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는 진화법칙이 있죠. 진화법칙이 있어요. 더 살기 좋은 조건으로, 더 살기 좋은 조건으로 진화해가는 법칙도 있고,
1: 네.
2: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 살겠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가 더워지지 않아요?
1: 네.
2: 역시 인간이 과소비를 해서 지구 오존층이 깨지고 햇빛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더워진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1: 네.
2: 그래서 더워지는 허물이 인간에게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런 이유도 물론 있지요. 옛날에도, 아주 큰 옛날에도 빙하기가 있었고,
1: 네.
2: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천지 조화지.
1: 네.
2: 천지 조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허물로 인해서 꼭 이렇게 되었다고 정론을 내기가 어려워요. 예, 이것이 자연의 조화예요. 그런 조화 속에서 잘 살아가려면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진화거든요.
1: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속에서 진화 만드는 게 아니라 태화도 되잖아요. 진화와 태화가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2: 그건 이제 심신작용이고, 심작용에서 태화도 되는 것이죠.
1: 네네.
2: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살 때는 엄청나게 많이 살지만은 또 드물게 살 때는 아주 희유하게 드물어져 버리는,
1: 네.
2: 그런 세상이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지혜로 딱 정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테란스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 네, 사생을 중심으로
2: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고,
1: 네, 네, 네.
2: 그렇게 되어간다.
1: 네.
2: 또 우리는 이 사생의 중생계를 인간으로서 어떻게 응대하느냐, 그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1: 네.
2: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1: 예, 예, 예.
2: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짐승 사이, 사람과 곤충 미물 사이, 사람과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1: 네.
2: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우리가 정산 정사님께서 사생일신, 사생이 한 몸이다,
1: 네.
2: 이렇게 보시고 희망일가, 공간적인 희망세계가 하나의 그 가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나는 인간이고 너는 곤충이다. 이런 관념을 벗어나서
1: 네.
2: 어떻게 하면 사생일진의 그런 자비정신, 그런 은혜정신, 그런 평화정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정신으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한다면 그 정산중사 말씀에 한 분이 정사님께 사롭고 말씀 사롭기를 박테리아나 세균은
1: 네.
2: 해물이 아닙니까? 없어도 될 물건이 어찌 있습니까?
1: 예.
2: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물건은 차라리 없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사은을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은혜로 존재합니까? 그 말이에요.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자가 상당히 연구를 한 거예요. 형식상의 문제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본질 문제를 가지고 의문을 말씀드린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청산종사님께서 너는 미물이 있어야 살겠느냐 없어야 살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네.
2: 미물, 호랑이, 돼지, 소, 미물이 있어야 살겠는가 없어야 살겠는가.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럼 미물이 있어야 살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면 뱀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은혜가 아니냐. 너는 어째 뱀 하나만 보느냐. 미물 전체를 보고 사생 전체를 보지. 어째서 그 하나만 보고 해롭다 어렵다 그러느냐.
1: 네.
2: 그 전체성을 보라.
1: 예.
2: 그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은하면 천지 부모 동포 아니에요.
1: 네.
2: 법률. 그런 가운데 천지 가운데에도 벼락도 치고 뜨겁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1: 네.
2: 부모들도 말이죠. 어떤 분은 부모를 해롭게 보는 분도 있어요. 동포 법률이 해로운다면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를 한 분야를 딱 집어서 이건 해독이 아니냐 그런다면 해독일 수 있어요.
1: 네, 해독일 수 있어요.
2: 그러나 이거는 심진작용 문제고 그 근본적인 그 전체적인 근본과 전체는 꼭 하나이니까요. 근본과 전체가 하나이라는 이 신념을 갖는 것도 공부인으로서 상당한 근기에 이르러야 깨달아요. 전체와 근본은 하나예요. 근본은 절대짜리인데
1: 네.
2: 절대하고 전체하고 하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아요. 전체와 절대가 하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어디가 그런 말이 있냐고 그러면.
1: 예.
2: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2: 불가에도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그러잖아요.
1: 네.
2: 공이 곧 색이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정신적인 사상. 이걸 한번 비춰보세요. 이거는 전체와 절대가 하나라는 말이거든요. 둘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 우리 소태산 부처님과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의 법도에 의해서 불임은 도리에 의해서 생각하면 그런 그 사생일신 사생을 어떻게 우리가 응대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 대해야 된다, 은혜로 대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원불교에서는 은혜 사상이잖아요.
1: 네.
2: 불교에서는 자비 사상이고 기독교는 박애 사상이고 박애와 사랑 또 불가의 자비 원불교 은혜 이런 모든 사상이 사생일신 사상이거든요. 사생을 일신으로 보라. 시방을 일가로 보라. 시방에는 얼마나 많은 중생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집안이다 그 말씀이죠. 한 집안이다. 이런 그 통달한 정체와 절대를 하나로 보는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의 불가의 다 원리를 우리가 숭상하면서 사생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그를 잘 연마해야 된다.
1: 대란 습화 사생도 중요하지만 이 사생을 일신으로 보는 것도 더욱 중요하지만
2: 그러면요.
1: 자,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 태어나는 사람과의 사람과의 갈, 그 속에서 다 은혜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 갈등과의 관계. 이것을 일신으로 보기가 거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신으로 보기가 어려운데 이 테란스파를 일신으로 본다고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것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그러니까 모기가 있으면요 곧 그냥 품어서 모기를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균이 있다고 하면요 균은 아주 해물로 보거든요. 균이 있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균에 오염되면 사람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균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사생이다 말이에요. 사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에서 이제 은혜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위대하신 점이 은을 주장하신 거예요. 박애정신, 자비정신 또 중요하지만은 은혜정신, 더 근본적인 더 광범한 은혜정신으로 본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생을 그런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 그것이 온만한 불자지요.
1: 그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류가 태어난 이후로 지구상에서 한 번도 전쟁이 끝난 적이 없었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전쟁, 갈등 이런 요소들이 많은 그 일신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란스파를 전체를 사생일신, 시방일가로 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2: 그러니까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네.
2: 자유해탈.
1: 네.
2: 장벽을 넘어서라. 마음 가운데 무슨 장벽을 두지 말라. 어느 한계를 두지 말라. 그것이 박애정신이요, 자비정신이요, 은혜정신이거든요. 상대를 두어요. 여기까지는 해고, 여기까지는 은이다. 여기까지는 사랑이고, 여기까지는 미움이다. 이렇게 무엇인가 가로막는 장벽이 있으면 박애가 안 나오고,
1: 그렇죠.
2: 자비가 안 나오고 은혜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1: 네네.
2: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국한을 넘어서라. 장벽을 허물어버리라. 무해. 그런 둘이 아니다. 사생이 일신이라는 근본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잘 관조하면 그렇게 응대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져요. 평범한 마음으로 보면 아, 너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이 직발적으로 나오지만은 한 번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처세하는 그 도를 바꾸면 아 그렇지 아니야지 이것이 불자의 심경이지 이런 마음이 나온다 그 말씀이죠.
1: 네.
2: 아, 그것이 사생일신의 정신이니까 싶어요.
1: 방에 파리가 맨발에 돌아다니는데
2: 그렇죠.
1: 어디 앉으면 문제가 생기고 귀찮으니까 그냥 파리채로 그냥 쉬어 자고 시원한 마음 아 이래도 되는가 싶어.
2: 파리채로 잡는 거 그게 별건 아니죠. 파리 니 따위야 죽어도 돼요 딱 잡는 것은 별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공부가 안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공부가 중요합니까? 팔이 잡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팔을 날라가 보내는 거예요. 안 죽이고.
1: 정산종 부사님께서 파리채 치워라. 그런 은혜로운 관계를 한없이 발견해야만 사생일수는 한 번에는 안 될지언정 그런 은혜의 마음, 박애의 마음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대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나눠지면은 적을 소자가 양쪽에 점 찍는 게 적을 소자 아닙니까?
2: 그렇죠.
1: 두 개 나눠지는 순간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2: 아, 그렇죠.
1: 아, 등나무는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
2: 어, 그렇죠.
1: 네. 예. 칡나무는 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2: 그 묘한 방향이요.
1: 네, 묘한 방향이에요. 예. 그런데 한 기둥에 등나무와 칡나무가 만나면 예.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예. 이게 얽혀놓으면 풀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리고 얘네 둘 또 크지 못하고 죽고.
2: 둘이 다 죽어?
1: 네네. 칡나무와 오른쪽으로 도는 왼쪽으로 도는.
2: 누가 그런 실험을 했는고?
1: 그것이 거기서 만들어낸 말이 갈등입니다.
2: 갈등?
1: 네, 갈등. 어. 이 갈등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놈을 풀어서 각각 크도록 만들어야지 같이 커온다는 게 갈등 속에서는 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 그런 그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것을 좀 잘 저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죠. 그, 싫은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는데, 딱 접하면 싫은 마음이 나는 사람이 있고, 싫은 마음이 나는 물건이 있고, 싫은 마음이 나는 미물곤충이 있거든요.
1: 네.
2: 딱 싫은 마음이 나요. 첫 인상이. 그 마음을 돌리는 마음이 수행자죠.
1: 예.
2: 그러니까 수행자는 그거의 사막이에요. 사막이에요. 그게 초발심, 탁 즉발심, 경계를 당해서 처음 나는 마음, 그 마음을 돋군 거예요. 제가 장수교단 교무 안 했어요.
1: 예.
2: 제가 은혜 입어서 부교무 생활을 안 했어요.
1: 예.
2: 정화사에서 근무하다가 장수교단 교무로 막 갔어요.
1: 네.
2: 근데 그 회장님이 양조장을 해요.
1: 네.
2: 양조장을 하는데 이제 울타리 막는 일이 있어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모금할 일이 생겼어요. 이제 다 이제 회장님 눈치만 보는 거, 회장님이 제일 부유하니까. 근데 회장님 보고 뭐라 그러는 거지? 한 교도 한 분이, 회장님, 막걸리에다 물을 좀 더 타면, 더 타면은 되지 않아요? 사업 좀 하세요. 이랬다. 기왕에 만드는 막걸리 물 한 방울 더 타도 괜찮으니까 물 좀 더 타갖고 돈 벌어서 사업 좀 하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냥 노해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이 내 사업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 이제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1: 네.
2: 술은 말이에요. 참 그때 회장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을 타 이르는 말이요. 술은 말이에요. 처음 뜨는 술은 독한 겁니다. 처음 뜨는 술은 독해서, 네. 처음 뜨는 술은 독해서 내버린대.
1: 예.
2: 거기다 물을 타는 것이 아니라,
1: 네.
2: 내버려. 그러는 것이 술이다. 처음 뜨는 술, 그건 독하다. 그거 같이 우리가 마음을 낼 때, 육군을 통해서 마음을 낼 때, 처음 나는 마음, 이건 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회전시켜야죠. 그걸
1: 네.
2: 수양력으로 한번 가라앉히고, 영부력으로 한번 굴리고 취사력으로 한번 뜻을 이루어서 네. 행하는 거. 이런 거 사막으로 마음을 운용해야 은혜가 돌아오지. 그냥 즉발적으로 나오는 마음으로 되어서면 싫어하는 마음으로 되고 상대심이 나오고
1: 네.
2: 야 뒤엉키는 거죠. 요새 세상은 이혼율이 많지 않아요.
1: 네.
2: 왜 그래요? 이것 때문이에요.
1: 네, 갈등 때문에.
2: 사막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세상 조류가 그래서 그런다가 아니고
1: 네.
2: 사막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 사생일지 정신도
1: 네.
2: 사막 공부를 할 때 사생일지 되는 네네네. 거지요.
1: 그 세상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은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2: 아, 중요하고 말고요.
1: 특히 이 육도 사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육도 사생이 있기 때문에 그 법도가 지금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육도사성에 대한 윤회와 어떻게 하면 육도사성이 휘둘리지 않고 윤회하지 않고 부처님만 유아독존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유아독존 아닙니까?
2: 그렇죠.
1: 그러니까 좋은 인연들 많이 지어서 잘 큰 이렇게 늘상 선업을 쌓는 그런 불보살이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감사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2부 시작합니다.

0: 장교.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려견에 대한 교단적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려견은 제가 역사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같이 한 역사의 흔적을 여러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반려견 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쪽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 있고, 그렇다면 국민의 반 이상이 반려견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교단적 입장을 내놓고 우리 교단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립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반려견에 대한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특히 저희 대종경에서 개에 대한,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실제품 34장에 총부에서 기르던 작은 강아지였다고 그래요. 작은 개가 동네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제 목숨을 내리려고 아주 애답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 애달픈 소리를 대종사님이 들으시고 그냥 그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목숨이 다하면 그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직접 제비를 내려주시면서 칠칠 천두대까지 지내라 고 명예신 그 법문이 실수품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개에 대한 이야기는 동리에 큰 사나운 큰 개가 권력을 남에게 다 물고 다니고 난리를 썼던 개가 본인이 물려가지고 이제 그 죽는 걸 보고 저거 봐라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에 대한 사표다는 법문을 내리신 것이 임과품 24장에 특이하게 그 대종경의 두 품에 걸쳐서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직접 제비까지 챙겨주시고 했던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애완견 또는 그 반려견 애완 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같이 할 때도 중요하지만 병들고 사후 처리가 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그 바른 그것을 교단적으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우리 교단적 입장에서 반려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먼저 받들어 보겠습니다. 네.
2: 애완동물이죠.
1: 네, 애완동물입니다. 네.
2: 이제 서구 사회의 문물이 동양으로 전파되면서 동물 애호 정신이 더 발달했어요.
1: 네, 네.
2: 저희 집에도 말을 키웠어요.
1: 말을요?
2: 예. 돼지를 키우고.
1: 아, 말.

0: 과도 키우셨습니까?
1: 과 손을 때 복숭아를 가지고 약간을 가야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말구르마가 있어야 됩니다.
0: 아, 그랬었군요. 네.
1: 저랑 말이죠.
0: 네네네.
1: 초음부는 호박. 큰 말이 있었어요.
0: 아.
1: 그렇게 키웠어요, 말을.
0: 그랬었군요.
1: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영광에 있으시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미리 이사를 오시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이사를 오셨는데, 오실 때 개화집 한 채를 더 지어가지고 집이 둘째가 됐어요.
0: 아, 네.
1: 근데 그 양철 지붕하고 개화 지붕하고 두 집인데, 양철 지붕이 좀 높아요. 거기다가 달아냈어.
0: 네.
1: 기역자로.
0: 네.
1: 그리고 돼지 칸 오고 말 칸 오고 달아냈어요.
0: 네.
1: 그거를 대종사님께서 와서 보셨어요.
0: 아.
1: 보시고, 부치지 마라. 사람 칸 오고 말 칸 오고 뛰어라.
0: 아.
1: 염경하게 딱 뛰라.
0: 아, 그렇게 봤어요.
1: 아, 그래서 치타가 말고 소개를 다시 하고 뛰어서 지었어요.
0: 네.
1: 그 이제 6.25 때 그 말을 이제 징용당하고 말았어요. 말았는데.
0: 아, 네.
1: 나는 그 대종사님께서 보신 안목, 그것이 짐승을 가까이 하면서도 간격을 두신 거예요.
0: 아.
1: 너무 사람처럼 가까이 오는 것은 금기하신 거예요. 사람 사는 집 보고 짐승 사는 집 보고 같이 오지 마라 이렇게 아, 하신 거예요. 예.
0: 그런 엄격함이 또 계셨네요.
1: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큰 교훈이죠.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죠.
0: 네.
1: 그런데 개가 그 사회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0: 아, 네, 그렇습니다.
1: 사회성.
0: 네, 네, 네.
1: 그래서 사람이 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0: 개 하면 그 충성스러운.
1: 그렇죠.
0: 예.
1: 주인 허락하는 대로 하는.
0: 네, 보고 있거든요.
1: 순종하는.
0: 네, 그렇습니다.
1: 같이 사는.
0: 예.
1: 떨어져 살지 않고 같이 살려고 하는.
0: 네.
1: 개도 와요. 뛰어넘으면 기어이 사람 곁으로 와요.
0: 네네네.
1: 그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살고자 하는. 맹수들처럼 떨어져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회성.
0: 네.
1: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데, 첫째 이유는 아까 주사님 말씀대로 집 한 채에 사람 하나 쓱 사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0: 네.
1: 무슨 말인가? 외로움이죠.
0: 네.
1: 외로움이 있는 사회가 됐어요. 이혼율도 많고요.
0: 예.
1: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아들, 딸도 둘 필요 없다.
0: 네.
1: 그렇죠?
0: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애완동물 수구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네.
1: 아들, 딸도 둘 거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요. 의견들이 서로 많아요. 그 의견들이 많으니까 대립하죠.
0: 예.
1: 대립 아니고 불화하죠.
0: 네.
1: 불화하니까 이별하죠. 이별하니까 외롭죠. 외로우니까 개 같은 짐승을 자꾸 가까이 오는 것이죠. 요새 말이죠. 밖으로 한번 나가봐요. 애완동물 끌고 가는 사람 아니고 다 조그마한 개를 다 끌고 다녀요.
0: 끌고만 다니는 개를 업고도 다니고.
1: 아까 저 반 이상이 될 것 같다 했죠?
0: 네.
1: 80%는 갖고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다 갖고 예,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좀 나와
1: 아,
0: 있습니다.
1: 그럼요.
0: 네네네.
1: 그게 문제 삼는 것은 그 원산 원무가 제안을 참 잘했어요.
0: 네네.
1: 경각심을 주는 거죠.
0: 네네.
1: 불교는요. 이미 절에 그거를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절이 따로 있어요.
0: 네.
1: 세 곳이나. 나 뭐 더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래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취급해야 된다. 우리가 원불교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종교를
0: 네.
1: 생활화,
0: 예.
1: 대중화,
0: 네.
1: 시대화
0: 네.
1: 세 가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종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이런 그 시대의 조류, 애완견, 애완동물을 좋아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시대의 가풍을
0: 예.
1: 방관해서는 안 되고.
0: 그렇습니다.
1: 반드시 우리가
0: 네, 네, 네.
1: 교화의 장에서
0: 네, 네.
1: 교화의 장에서 제3, 제4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0: 좀 늦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1: 그러면요.
0: 네네네.
1: 이것은 중생교화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나를 자꾸 친근하는 사람은요. 조금 뛰어놔야 돼요. 너무 가차이 하려는 사람, 가차이 하면요. 손해를 봐요. 나중에 몽땅 털려요. 그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이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너무 가차이 하면요. 사람이 큰 손해를 봐요. 그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사랑하라 그러나 박에 큰 사랑을 하라. 부처님께서도 자비하라 그러나 대자 대비하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자비의 근본정신, 사랑의 근본정신, 은혜의 근본정신을 잘 요달해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법도 있게 해야지. 법 없이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가운데 해독이 돌아오고 인류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친다. 나 그리 생각을 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애완동물 너무 사랑할 것이 아니에요.
0: 네, 네, 네.
1: 사랑하되 거기는 반드시 금기조항이 있고 법도 있는 사랑을 하라. 우리가 수리조합에 가보면요. 홍수가 질 때 물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모습 봤어요?
0: 네.
1: 막 돌면서 네, 막 들어가요.
0: 사정없이 빨려 들어갑니다.
1: 아, 그러면요. 빨려 들어가요.
0: 네.
1: 그렇듯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물 흐름같이 빨려 들어가요. 그것이 애착이거든요. 개를 사랑하고 짐승을 사랑할 때 애착으로 사랑하면 빨려 들어가요. 아, 주의할 사항이죠. 그러니까 진간급이 먼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참 주의해야 된다. 법도 있게 사랑하라. 법도 있게 대부장님께서 사람 짓는 집하고 짐승 사는 집하고는 뛰어놔라.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그 정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 정신이 번쩍 드는 그 말씀이십니다.
1: 그러죠.
0: 그 뛰어라.
1: 예.
0: 아, 사랑하되 뛰어라.
1: 뛰어라.
0: 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1: 그러면요.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0: 네네네.
1: 사람도 가차이 하되 뛰어라.
0: 네.
1: 예.
0: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나 좀 예. 그 기르다 보면 너무 넘어가가지고
1: 예.
0: 본인의 생활이 거의 그냥 그 빨려 들어가는
1: 예.
0: 그런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사랑을 하되 간격을 두어라. 그렇다면 그 장점은 일단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 네.
1: 그죠. 이번에
0: 네.
1: 우리 한국에도 미 해병대에서 그 있었던 말,
0: 네.
1: 맥크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0: 네.
1: 유명한 말이에요. 미 해병대에서 하사 계급을 주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0: 네.
1: 맥크리스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맥크리스인데 왜냐하면 그 동상을 세웠어요 미국에다가. 처음에 이제 평정이 되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말은 못 데리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말은 띄워놓고 갔어요. 한국에 띄워놓고 갔어. 근데 그 말이 하도 유명한 말이에요. 해병대 정신에 의한 골수에 사무쳐 있는 말이에요. 그 포탄이 막 날아오는데 이 맥크리스라는 말이 하루에 43번을 포탄을 날렸어.
0: 그 포탄 속에서 쏟아져?
1: 네, 포탄 속에서. 그래가지고 백마고지에서 승전을 했다는 거야.
0: 아...
1: 그러고 맥크리스를 하사 계급을 줘가지고 동상을 세웠다니까요.
0: 네.
1: 하고 기념식을 해서 기념식을 그것만 한국에도 맥크리스 말 동상을 이번에 세웠어요.
0: 아이고, 네네.
1: 아, 이렇게 그 사회성이 있어요. 의리가 있는 것은 사람보다 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0: 네.
1: 의리가 있으니까.
0: 1987년 올림픽 전입니다. 그 제가 이제 발령을 받고 독일 교당에 갔는데 그때 독일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문화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개 묘하고 고양이 묘가 이렇게 그 묘지가 그렇게 하, 예쁘게 그렇게 해서
1: 그래 놨어요.
0: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 물 그 잔디 물 주고 청소하고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저 정도까지 저렇게
1: 사랑을 했어.
0: 사랑을 하고 그 관계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그때는 뭐 한국에는 묘지라고 하는 걸 생각지도 못한 때라 독일에 간 첫 번째 문화 충격이 그 애완동물의 묘지였습니다. 그런데 향은 지금까지 이제 한 20, 30명 이제 지났으니까 지나고 보니까 한국에 이제 한국 국민은 이미 엄청난 수가
1: 그랬어요.
0: 그 키우고 기르고 그러고 함께하고 있는데 분명 개도 생로병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아이고.
0: 근데 병원까지는 잘 다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사후 죽음 이후의 처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1: 병들어서도 그래요.
0: 네네네.
1: 병들어서 내버려요.
0: 그런 것 같고.
1: 살아있는 개도 내버리는데.
0: 네. 그 애완동물을 만났을 때 사후 처리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꼭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성숙은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도 좀 어렵거든요. 서울시에서 반려견이 주인을 잃어버린 때가 여름 휴가철인데 시내를 나올 때 그 데리고 나왔다가 갈 때는 주인만 가고 개를 놓고 오는 사례가 덜어 있었다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0: 정말로 사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 애완동물의 묘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 77 제까지 그 제비까지 다 내리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대중경에도 정확히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원불교 교도들이 애완동물이나 애완견, 애완묘를 그런 사후 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를 교단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교단이 앞서서. 그건 좀 묘지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1: 그것은 그 주인공이
0: 네.
1: 그 개와 묘, 고양이를 얼마나 잘 애호했느냐에 네. 따라서 차등이 있겠지만은
0: 네.
1: 묘지 사람 묘도 없애는 세상에
0: 예 그렇습니다.
1: 개묘까지도 생기면 그게 자연장으로 돼 그 영적인 천도 그 실질적인 개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개의 영성 문제
0: 사생일신
1: 예. 그 개의 영혼 문제까지 개의 몸뚱이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개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그 폭넓은 근원적인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신이라면은 천도제까지 가지요.
0: 네네.
1: 천도제. 천도제를 지낸다는 것은 영적인 사랑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는요.
0: 네.
1: 우리 원로원 옆에 수양원터가 있거든요.
0: 네, 있습니다.
1: 그 집이 대궐이에요.
0: 네.
1: 육한 접집이에요. 아, 저런 집을 여러 가지로 내가 구상을 해봤어요. 저런 집을 총부를 견학으로 오고 싶은 분들에게 와서 자취도 하고 한 일주일간씩 네. 얼마간씩 생활도 하면서 수양도 하면서
0: 예.
1: 유숙하는 장소를 예. 만들었으면 어쩌까 하는 생각도 가졌고
0: 네네.
1: 아까 말씀한 대로 애완견이나
0: 예.
1: 애완묘나 애완동물 천도를 담당하는
0: 예.
1: 그런 법당을 천도관을 천도관이라고 해야 할까 법당이라고 할까 예. 그런 걸 하나 세워서
0: 예.
1: 애완동물을
0: 네.
1: 천도 지내는
0: 예.
1: 그런 책임을 맡는 처소로 만들어서
0: 예.
1: 그건 중앙청부 면모 혁신이죠.
0: 아, 그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아,
1: 그러면요. 네네네. 그런 혁신적인 그 천도관이 하나 있다면 예.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0: 예.
1: 원불교가
0: 네네.
1: 아, 그렇게 원불교 은혜 정신이 여기에 인간 사회에 그치지 않고
0: 예.
1: 사생일진의 정신으로 네네. 있다는 것이 유폐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0: 네네네.
1: 난 그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0: 네네네.
1: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죠.
0: 제가 이제 이 반려견에 대한 그 오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성자들께서 이 반려동물에 대한 애완동물에 대해서 그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제일 먼저 논어
1: 연구를 많이 했구만
0: 논어 전체를 한번 이렇게 그 다 보잖아 다 볼 수가 있는 데가 시간을 가졌는데 논어에 그 동물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한 군데 나오는데요.
1: 오.
0: 공자님께서 관가에 가셨다가 이제 퇴근을 하고 오시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마구간이 불이 났어. 그 마구간을 보시고 딱 하신 말씀이
1: 야.
0: 저는 말이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부르신 줄 알았더니 다친 사람이 없냐 사람은 다치지 않았냐 하고 말씀이 끝나시더라고. 동물의 죽음과 그 생사는 별로 사람이 다친 사람이 없느냐 하고 말씀이 끝나시는 부분을 보고 아 대종사님께서는 그 총부에서 기르던 개가 그 조그마한 개가 죽어서 신음하고 있는 걸 애처롭게 생각하시면서 예감한테 직접 제비를 내리시면서 칠칠 천도제를 지내주라 하게 명백하게 그 우리 대종경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교조로 보시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1: 그러죠.
0: 근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아, 우리 교도님들 이제 얼마나 많은 애완견을 키우는 교도님들이 많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그 총보고 연결해가지고 뭐 묘까지는 아직 그 안 갔다고 하더라도 그 개에 대해서 영적으로 천도해 주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1: 아, 그러죠.
0: 아, 저는 교단 창립 100년이 지났는데 대종사님께서 제비를 내려주신 그런 모양이 현실적으로 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빈 공간이 있다면 어떻게든 간에 국민의 반수 이상 그가 1인 가족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 애완견, 애완묘, 애완동물 이런 반려견이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꼭 좋아서 살 때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천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때가 지금 도래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1: 그랬어요.
0: 듭니다.
1: 그랬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0: 네네네네.
1: 공자님께서 말 마구간에 불이 났을 때 사람은 다친 사람이 없느냐 물으셨다는 말씀이 어록에 남았다 그 말씀이죠.
0: 네네네네.
1: 본래 공자님 유교 사상은 인본 사상이에요.
0: 그런데
1: 인본.
0: 네네네.
1: 인본 사상이라서 거기까지. 당시께서 생각을 안 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성자께서 어찌 측은한 마음이 없겠어요.
0: 그런데
1: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기본 사상이 인본이에요.
0: 그렇죠, 네네.
1: 그래서 거기까지 아마 후인들이 말씀을 거기서 끊었을 거다 말을 걱정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후인이 어록에 거기까지 끊어버렸을 거다. 난 그리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성적인 천도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0: 네네네.
1: 일체 만물, 일체 중생을 생각할 때
0: 네.
1: 항상 우리는 근본을 떠나지 아니하고
0: 네네.
1: 사물만 보지 아니하고
0: 네.
1: 그 근본의 정신 문제,
0: 네.
1: 그 정신만 보지 아니하고 그 근본의 영혼 문제, 거기까지 잘 굽어 살피는
0: 네.
1: 이런 그 종교라야 참 원만한 종교이고 앞으로 오는 종교는 그런 그 불임은
0: 네.
1: 영혼과 육체를 둘러보지 않고 진리와 세상을 둘러보지 않는 그런 무엇을 떠나야만 수양을 오고
0: 네.
1: 무엇을 떠나야만 해탈을 오고
0: 네.
1: 이런 정신이 아니고
0: 그렇죠.
1: 그 속에서 그것이 그것이다.
0: 함께 하면서.
1: 예, 그런 정신으로 화련히 열린 그런 정신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그 3세로 보는 현실적인 동물로 입장해서 나를 따르니까 네가 나를 따르니까 나 너 사랑해 이런 그 소극적인 한계에 그치지 말고
0: 네.
1: 적어도 영성을 사랑하는
0: 네.
1: 그런 차원에서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네. 얼마나 더 법도 있는 사랑이 되겠는가요?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그 원만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0: 네네네.
1: 좀 잘 생각할 일이에요.
0: 네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애완동물 모두에게 더 사랑할 것이고 사랑에만 그치지 말고 영적 천도까지 제해줄 수 있는 바람이 많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1: 아, 그런가?
0: 감사합니다.
1: 고마워요.
2: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군복무와

대종사님께서는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극의 씨가 아닌 상생의 씨를 심어서 좋은 과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배종사님께서는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와 복이 자연히 돌아오는 그 이치를 알고 계십니까?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WBS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정산 종사님께서는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나니라.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평생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을 어떻게 두는가에 따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기도 하고 또 평생에 어려움이 많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인연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 역시 가까운 인연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누구나 대인될 소질이 없지 않나니 마음을 키우고 국을 더 넓혀서 대인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몸은 작아도 마음이 크면 대인이요 몸은 커도 마음이 작으면 소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인되는 공부의 요령은 만사종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관대하게 처리하면 곧 대인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종사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은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초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론상의 신앙은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하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불교 서성록 교당의 교화 활성화를 염원하는 부회장 송산 김원삼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